0: Let's go, Simply K-Pop!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1: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그린, 퍼플, 브라운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2: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0: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1: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2: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3: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Dongmun Market boasts the biggest size and long history in Jeju-do Island. It's especially known for its fresh seafood. Culinary scientist Kim Min-hee visited Dongmun Market. It seems she knows what she wants to buy.
4: 요즘 문어 맛있나요?
5: 아이고 완전 철이 온다. 이게 제주 돌문어.
4: 네. 예, 예. 생생하잖아요.
5: 예, 예. 다 살아있어요.
4: 네. 이게 지금 한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5: 18,000 원이에요. 620g.
4: 600.
5: 예. 18,000 원. 18,000
4: 원. 이거 지금 당일발이에요?
5: 이거 당일발이.
4: 당일발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아니, 너무 예뻐서.
3: These fresh fish were caught early morning off the coast of Jeju. They're so fresh that you cannot help but stop and stare.
4: 이 문어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5: 제주 앞바다 꽃바리로 잡는 거예요.
4: 네. 문어는 어떤 게 좋아요?
5: 크면 클수록 약이 되고 네. 맛있고 좋아요. 네. 네. 뭐든지 전복도 네. 커야 맛있고.
4: 네. 네. 이거 그럼 이거 한 마리 주세요.
6: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제 16인가부터 이제 아기 해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망사리에다가 이제 손녀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막 뭉게,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투리로 문어를 말하거든요. 뭉게하고 막 그런 참소라 그리고 성게를 이렇게 따고 오셔가지고 그 뭉게도 삶아주시고.
3: Kim Min-hee currently lives in Seoul, but she was born and raised in Jeju-do Island. She came to Hwasun-ni village where her grandmother worked as a haenyeo all her life.
4: 아니, 다 했어요. 그러면 가서 야채를 좀 씻고
5: 야채 씻어줄까?
4: 삼촌 이거 본 적 있어요?
5: 응, 응,
4: 이거 고수라고 하는 건데.
6: 할머니의 후배 해녀분들, 삼촌들, 제주 삼촌들한테 그냥 내 솜씨로 맛있는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 드린다라는 그냥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내려왔거든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우리 해산물, 문어, 성게를 떠올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음식,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그거를 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많이 떠올려봤어요.
3: Her main ingredient is the octopus. She must clean and gut the octopus.
4: 여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5: 문어가 왜 이끼가 있어서 미끄럽잖아.
4: 네네.
5: 미끄러우니까 네. 그 미끄러운 맛을 빼여야 나중에 네. 먹기도 좋거든요.
3: Haenyeo have their own know-how when cleaning the octopus.
6: 그 망살이 탐나더라고요. 하나 갖고 가고 싶었어요.
5: 이렇게 하면 왜냐면 빨리 씻어지지.
6: 망사리에 문어를 넣은 상태로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데 그 망사리 안에 이렇게 문어가 있기 때문에 문어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3: A culinary scientist with 10 years under her belt, Kim Min-hee still has something to learn from the haenyeo.
6: 문어를 이제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 무하고 이제 식초를 넣어서 이제 보통 삶는데요. 우리 해녀 삼촌 분은 식초는 똑같이 넣는데 설탕을 좀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탕을 넣어야 이 문어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올라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3: After she preps the ingredients, she sets up her kitchen.

0: Hidden under a pagoda with a view of Jeju's southern sea. Ingredients from the land like onions and cucumbers met with ingredients from the sea like seaweed and tut. This is a vegetable that we're not familiar with. She has brought all kinds of ingredients to her hometown after a long time away.
1: 원홍,
2: 원홍.
1: 양성, 원자, 홍자.
2: 할머니?
1: 네, 우리 할머니.
2: 돌아가신 할머니?
1: 예.
2: 우리 같이 있는데.
3: 74년도 여기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작업했어. 조금 저 여자분으로서는 좀 억세였지.
1: 그쵸, 무섭고.
4: 그쵸, 예.
3: 억세였지. 얼굴 모양새도 남자분 같고 억세했어.
2: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 축항이 이렇게 안 될 때 조그맣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해삼 잡으러 오면은 할머니 전복 봐서 전복 못 따오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전복 따다드리고 막 했어.
1: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보리새우하고 두절새우인데 이거를 감칠맛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걸 넣거든요.
5: 아이고 이 할멈탕도 아름이야 얘. 만들어 먹게 아닌가 보게. 그냥 아무렇게 나게 먹기.
1: 경에도 초리초력이나 행드리면 좋잖아.
5: 아, 경에서 네. 고맙지.
2: 경에도 태어난 고향이네.
5: 걔네는
2: 화순왕할 생각을 했지.
1: 탐춘에도 막 반갑지 않을까?
5: 아이고,
2: 아니, 깜짝 놀래야.
5: 아니, 너네 애기 때, 너네 딸 형제지.
1: 아니, 우리는 중간에 남동생 있고, 저랑 여동생 해가지고 삼남매.
5: 그러니까 네, 너네 네. 여동생이 있지.
1: 여동생 있어요.
5: 딸 형제에 너네 형 다니는 걸 내가 콧콩 클 때까지.
0: The more they talk, the more she remembers about her grandmother.
6: 시시때때로 그 성게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다가 할머니가 그 딱 하나씩 해가지고 성게를 늘 해서 랩으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늘 그냥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퍼먹었던 기억. 그리고 굉장히 귀한 홍해삼 이런 것도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해녀였던 할머니가 그거를 직접 채취를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말 진귀한 것들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0: 김민희 couldn't forget the taste of parboiled octopus that her grandmother would make for her. That's why she cooked cuisines using parboiled octopus today.
6: 거기에다가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큼한 그런 초의 소스,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요. 야채와 그리고 제주도 이제 미역하고 톳을 넣어가지고 문어 초회를 하고요. 태국 음식인 쏨땅이 있거든요. 그린 파파야 샐러드라고 하는데 원래 그 태국어로요. 쏨이라는 게 이제 시다라는 뜻이고 땀은 빠따,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구에 빠서 만든 신 요리. 근데 그린 파파야를 주로 이제 주 재료로 하는 그런 좀 시큼하고 달콤하고 그런 이제 샐러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0: The last dish is rice balls with sea urchin roe and seaweed. 김민희 has created three different fusion dishes in remembrance of her grandmother. 제주's seafood meets foreign food ingredients like green papaya and cilantro. What will the food taste like to 해녀?
5: 이빨하신 사람 못 먹다.
1: 삼촌 드실만 하세요? 네, 드실만 하세요?
5: 촬영입니다. 다 가보라. 제대로 살다 본 안에 이런 음식도 많이 오게
1: 나요. 삼촌 내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신다. 맞죠?
5: 맞지.
1: 맛있어.
5: 간질만
4: 간 맛을.
1: 그러니까 그전에 드셨던 음식은 아니지만 삼촌들 입에 맞게 제가 간을 잡은 거죠.
0: The familiar sea urchin and octopus have combined with foreign ingredients and sauces, giving the dishes a familiar yet unfamiliar vibe. How is it for Haenyeol?
5: 최고!
1: 맛이 어떤데? 맛이 어떤데?
5: 새콤달콤 하고 나 입에 딱 맞아.
7: 이게 입이 맛있어. 나가 입이 하끔 까다라지지. 집 있어도.
1: 맞아, 맞아.
7: 이건 최고!
1: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우리 제주 사람들이 저 분명히 뭐 묻었다, 이게. 솔직해가지고.
0: The women are pleased that Kim Min-hee has traveled all this way to seek them out.
1: 손맛이 있어요. 네, 손맛이 있어서. 삼촌 건강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맛있는 음식, 입에 맞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뭉클한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네.
0: Udo Island is an island 15 minutes away by boat from Jeju-do Island. The island boasts a gentle slope, rich fishing ground, and beautiful natural scenery. Here, there is a restaurant that sells unique dishes.
8: 시트러스 카프라제 하나, 톨칸 리조또 하나, 명란새우 크림 파스타 하나 있습니다.
9: 네.
0: Chef Lee Min-woo showcases dishes that apply the flavors of Jeju.
8: 네, 저는 항상 자극을 받는 편입니다. 이런 게 있었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10: 요건 버터 좀 준비해 주세요.
9: 네.
8: 저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저장해 두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0: That is how this pasta dish was created.
8: 갈치 속젓이요. 갈치 내장을 가지고 만든 젓갈입니다.
0: The Jejuans' favorite salted seafoods are salted anchovies, salted chromis, and salted guts of hairtail. Salted guts of hairtail is known to help digestion when consuming pork. The pasta with salted guts of hairtail uses salted seafood as sauc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How did Chef Lee remove the fishy smell and make it merge smoothly with pasta?
8: 모던함과 향토적인 게 잘 어우러져서 이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좀 융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스타에다 접목을 해보려고 한 거죠. 소스 만드는 데만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단위가 이게 들어가는 재료들 단위를 1g, 2g, 3g 단위로 계속 쪼개가면서 만들어봤는데.
0: A dish that uses murex, one of Jeju's representative seafood, is also popular. When making murex porridge, you saute it in sesame oil, add rice and water, and then bring it to a boil.
8: 꿀소라 자체가 원체 식감이 특이해서 두 가지 식감이 있거든요. 쫄깃하고 오독오독하고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굉장히 강해져서 끝맛에 남는 그 여운이 길어서 우도의 대부분의 해녀분들이 그 뿔소라 철에 다 뿔소라를 잡으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공생하는 느낌으로 아 우리 식구들이니까 라는 느낌으로 같이 수급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0: This is good for the restaurant that receives fresh ingredients and for Haenyeol who obtains a market. What's good for the goose is good for the gander.
8: 제주산 고사리가 식감이 진짜 좋아요. 아무리 삶고 볶아서 좀 풀어져 있어도 식감이 진짜 고기처럼 좋거든요.
0: The final touch to the murex porridge is bracken.
8: 뭔가 맛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오래 자란 느낌. 그래서 마지막 씹어서 삼킬 때까지 그 맛이 계속 일정하게 진하게 나거든요.

0: Fusion dishes made with murex, bracken, and salted guts of hare tail from Tejido Island. What flavors can we taste from this out-of-the-box combination?
1: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로 오시는 곳들이라 굉장히 제주에 오면 이거는 꼭 먹어야지 이런 제주의 식재료들을 막 때려 넣은 아니면 모아놓은 이런 거 말고 제주랑 어울리는 거, 관광지랑 어울리는 거 여기 와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0: 'Here you can see the coastal waters off of Seopgye-po at a glance. It feels like a vacation spot somewhere in the Mediterranean.
2: Salsa sauce거든요. 저희가 직접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같이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고요. 이거는 유기농빵이에요. 유기농빵이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여기다 조개 껍질 넣으시고요.
0: The variety of generous food makes you gasp in amazement.
3: 모닥치기 제주도에서 처음 접했는데 아, 여러 가지 제주도 음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닥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플래터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재료를 활용해서 지중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요리법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퓨전이 되는 음식이고 한국 음식의 맛을 정서를 느끼지만 또 이렇게 양식으로 재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0: This is a platter of Jeju's various food ingredients cooked Mediterranean style. Among them, murex is a unique food ingredient.
4: 제주도 해류나 기온에 맞게 걔네가 조금 변형이, 겉모습이 변형이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사는 소라와 깊은 곳에서 사는 소라도 그 뿌리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요. 구멍이 뚫린 부분이. 그게 그 깊이, 그 뿔의 깊이, 크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The murex was cooked the same way escargots are cooked. The boiled murex is sautéed in butter with onions and tomatoes to add savoriness. The sautéed vegetables and meat of murex are then placed inside the shell.

0: Once you bake it in the oven, this unique Murex dish is completed.
1: 덧불소라가 단순하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요리된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요리나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또 좀 이색적이게 퓨전돼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플래터라든가 각종 요리에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0: 레드 타일피쉬, 제주 시그니처 디쉬, undergoes a transformation. Insert lemon and herbs into the middle of the fish. Sprinkle salt and pepper and rub oil on the outside and then let it marinate. If you bake it in the oven, it turns into an aromatic and savory Mediterranean-style dish instead of solani, which goes well with bingtuk.

0: 옥돔은 살코기가 되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스류가 접목이 되면 거의 멜팅이 돼요. 그래서 소스를 먹을 때 거의 소스와 같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아주 부드럽게 또 소스와 먹으면 아주 스무스하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깊은 맛도 나면 아주 부드럽게 또 한식 이렇게 튀김이나 구이에서 주는 맛과 달리 부드러운 맛과 소스와 아주 잘 섞이거든요.
1: 제주도 제사 문화에 보면 그 제주도의 조상들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면 그런 것들을 제주 빈떡이라던가 그런 음식에 담아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고사리로 말아서 으깨지고 간다는 그런 전통적인 제사가 있다들 거기서 아 고사리를 묶는 것을 좀 찾아냈어요.
2: Wrap bracken around cuttlefish and rub pureed bracken sauce onto it. This dish boasts the clean flavor of cuttlefish with the unique aroma of Jeju's bracken. Each dish, once complete, is plated together, forming a large Mediterranean platter.

0: The seafoods off the coastal waters of Jeju are turned into Mediterranean food. The generous portion and variety of ingredients leaves you in awe. What will it taste like?
1: 근데 한 번씩 먹어봤을 법한
2: 이렇게 좋은 환경은 사실은 드물죠. 네, 섬이에서 주는 그런 특색들, 매일매일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하게 봐도 제주도만 나오는 그런 유니크한 재료들 또 무척 신선하거든요. 또 실제로 저희는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녀들도 있죠. 저는 재료들도 이런 어촌계라든가 가서 제주항에 가서 서귀포항에 가서 해녀들한테 직접 공수해 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0: Let's go, Simply K-Pop!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1: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그린, 퍼플, 브라운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2: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0: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Let's go, Simply K-Pop!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1: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그린, 퍼플, 브라운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2: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0: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o don't you think in weathers like this, going to work or going to school feel like a battle?
1: 아 맞습니다. 이것이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every morning I always listen to a commute song that gives me an energy boost.
1: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첫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자주 듣는 출근송은 어떤 송입니까?
0: 저는 크래비티의 다이빙을 많이 들으면.
1: 오, 다이빙. 또 지금 yes. 같은 여름에 찰떡이죠.
0: 물론이죠. What about you, 원진?
1: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복숭아니까 이 저스틴 비버의 One Less Lonely Girl 많이 듣습니다.
0: 저는 Peaches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1: Peaches 말고요.
0: Yes.
1: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출근할 때부터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0: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I highly recommend our next performance. For your commute playlist too.
1: 저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Yep.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형형형형 그 있잖아요 그
1: What is it?
0: 아니야
2: Bruh.
3: you know Koreans hate it when someone stops talking halfway through.
0: Okay.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2: 뭔데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톡톡 코리아 이 곡 이렇게 완전 빠졌어요.
3: 아, 네? You mean the global content competition Talk Talk Korea?
0: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K-culture 모먼트를 영상, 사진, 그림, 글 등등 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That sounds great. Everyone, it is open until September 28th. So check out the captions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0: 네, 여러분의 멋진 작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이팅! All righ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and head straight to our next performance.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Always serving stunning visuals. Give it up for Artemis. Welcome.
0: Wow. 좋습니다.
1: Welcome, Artemis. Nice to meet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Born Stunne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Hyper Ego라는 앨범은요, 새로운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네,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잠들어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1: Wow,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nd it was a total visual shock. From the visuals to the music and choreography, everything was so unique.
0: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쵸?
1: That's right.
0: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오, 네, 좋습니다. 포인트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특한데요. 이게 희진이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3: 네, 좋습니다.
2: 트라우마 스위치하고 바로 밀어서 이렇게 막 하시면 됩니다.
0: 아, 안 그래도 오. 이 부분이 네. 좌뇌 우뇌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2: That's right.
1: 굉장히

0: 헷갈리더라고요.
1: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세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Alright. 자리로 와주시고요.
1: 와우. 기대됩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뮤직 큐.

0: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 확실히 이 안무 동작이 굉장히 헷갈렸네요. 그렇죠?
3: 네. 매력적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4: That's right.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5: Hello.
6: Hello.
5: Hi, Artemis.
4: Hi ther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Artemis. I'm Marcelia from Los Angeles. I actually got to see you recently at the pre-listening party, so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4: All right. LA에서 온 Marcelia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d something special to show Artemis today.
5: Yes, I saw my outfit after the students were in their uniform before the club scene in the Born Center music video, but I added my own twist with glittery makeup and for a more mature club-inspired look. Oh. I even got this white angel wings to bring
0: so
5: the whole
0: cute.
5: Look together. Thank you.
2: 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또 굉장히 이 스쿨 룩, 그쵸? 교복이랑 yeah. 이렇게 또 날개랑 또 메이크업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7: 저희 팬분들이 진짜 저 날개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나와주셔서 너무 예쁘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2: 그러니까요.
0: 완전 완전. 아,
2: 너무 좋습니다.
7: Good. I love you.
0: Good makeup.
5: I love you more.
4: All right, Arcella. We heard you prepare lots of questions for Artemis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5: Okay. Kim Liv, we heard your personal color analysis had some surprising results. Has it changed the way you approach your makeup or styling?
4: 네, 김립 씨 최근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거든요. 그 후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7: 네, 제가 이제 봄웜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회색을 좋아하는데 회색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오 마이 갓.
7: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뭔가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죠?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4: So she trie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she really loved to wear gray, but because her personal color analysis came out to be spring warm light, so they told her to not wear gray, to stay away from it. So yeah, she's kind of bummed out about it, but she'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2: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5: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hair, makeup, and styling?
4: 네, 오늘 헤메코의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2: 어떤 부분일까요?
7: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교복 아웃핏을 굉장히 어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6: 아, yes. 맞아요.
4: The outfit that they wore for the music video is very charming. So she's very happy she gets to wear today on Simply K-pop.
2: Alright, then next question please.
5: When it comes to makeup and fashion,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nsider?
4: 네,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7: 저는 요즘에 렌즈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오늘도 되게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멤버들도 오늘 그린, 그리고 퍼플,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색깔을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4: Yes, so I assume for Jinseo it would be makeup because she and her members wore a lot of pretty colored lenses today.
2: 또 계실까요?
8: 저는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7: 아침이라
8: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7: 네.
8: 한 품명을 말씀할 수가 없어서요.
7: 네. 네. 네,
8: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4: Yes, so she thinks the hairstyling is very important. That's why she invested it in a very high-tech and expensive hair dryer.
7: Yes.
4: All right.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5: Have the other members besides Kim Liv also had a personal color analysis? If so, what were your results? If not, what colors do you think suit you best?
4: 네, 김립 씨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셨는지 그리고 받아셨다면 어떤 타입이었는지 아직이라면 평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오.
8: 저 옛날에 해봤는데 네. 여름 쿨.
2: Summer cool.
4: Summer cool. Yeah, yeah, yeah.
8: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7: 아, 전 사실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든 팬분들과 지인분들과 멤버들까지 다 겨울 쿨톤이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7: 네, 상징색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오, 좋습니다.
4: She likes blue and it suits her very well.
2: Then last question, please.
5: Yes, I always get so excited whenever Artemis performs on music shows. Could you all show us your favorite ending poses together?
2: 오, 그렇다면 우리 아르테미스 분들 다 같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8: 좋습니다. 네.
2: 자, 그렇다면 뮤직 큐. 나이스. 오케이. Let's go. 아, 좋습니다. 아하. All right, let's go.
8: 귀엽다.
4: All right. Yeah, give it up for the girls. That was amazing, Arcelia. Were you satisfied?
5: Yes, thank you so much. I had so much fun today.
4: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do you want to say a final few words for the members?
5: I love you, Artemis. I hope you know Uri all over the world love you so much. See you in October when you come back to Los Angeles. Bye.
8: Los Angeles.
7: See you.
8: Okay, see ya.
4: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Arcelia. It is now time to see Artemis perform their new track. Jinseo,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your global fans?
7: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our comeback and please look forward to today's performance. Yeah.
4: All right,
7: love
4: all
7: you,
4: right.
7: Uri. Bye-bye.
4: Thank you. Okay, Artemis will show us a whole new aesthetic once again with their performance of Born Stunne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2: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8: 네!
2: 자, 그렇다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K-culture, sharing Korea's spirit and style with the world. Kicks in rhythm, precision in every beat. Through the powerful movements of Taekwondo, we become one. Taekwondo, humanity's most dynamic icon, continues to prove its limitless potential to the world. Where curious footsteps pause, the vibrant spirit of Taekwondo fills the air. Inner strength, respect for others. Now a familiar part of everyday life, Taekwondo has become a celebration shared worldwide. A beautiful culture united through Ye, the spirit of respect. Connecting heart to heart, this is the world Taekwondo creates.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anukke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 김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네.
4: 맛있어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페니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2: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3: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0: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동문 Market boasts the biggest size and long history in Jeju-do Island. It's especially known for its fresh seafood. Culinary scientist Kim Min-hee visited Dongmun Market. It seems she knows what she wants to buy.
4: 요즘 문어 맛있나요?
5: 아이고 완전 철이 오다. 이게 제주 돌문어.
4: 예예. 네. 예. 싱싱하잖아요.
5: 예예. 예. 다 살아 있어요.
4: 네. 이게 지금 한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5: 18,000원이에요. 620g.
4: 오케이.
5: 예. 18,000원.
4: 18,000원. 이거 지금 당일발이에요?
5: 이거 당일발이.
4: 당일발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아니, 너무 예뻐서.
0: These fresh fish were caught early morning off the coast of Jeju. They're so fresh that you cannot help but stop and stare.
4: 이 문어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5: 제주 앞바다 통발이로 잡는 거예요.
4: 네. 문어는 어떤 게 좋아요?
5: 크면 클수록 약이 되고 네. 맛있고 좋아요. 네. 뭐든지 전복도 네. 커야 맛있고.
4: 네. 네. 이거 그럼 이거 한 마리 주세요.
6: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제 16인가부터 이제 아기 해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망사리에다가 이제 손녀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막 뭉게,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투리로 문어를 말하거든요. 뭉게하고 막 그런 참소라 그리고 성게를 이렇게 따고 오셔가지고 그 뭉게도 삶아주시고.
0: Kim Min-hee currently lives in Seoul, but she was born and raised in Jeju-do Island. She came to Hwasunni village where her grandmother worked as a haenyeo all her life.
7: 아, 다 했어요. 그러면 가서 야채를 좀 씻고
8: 야채 씻어줄까?
4: 삼촌 이거 본 적 있어요?
8: 응, 뭐죠?
4: 이거 고수라고 하는 건데.
6: 할머니의 후배 해녀분들, 삼촌들, 네, 제주 삼촌들한테 그냥 내 솜씨로 맛있는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 드린다라는 그냥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내려왔거든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우리 해산물, 문어, 성게를 떠올리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음식,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그거를 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많이 떠올려봤어요.
0: Her main ingredient is the octopus. She must clean and gut the octopus.
4: 여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5: 문어가 왜 이끼가 있어서 미끄럽잖아.
4: 네네.
5: 미끄러우니까 네. 그 미끄러운 맛을 빼여야 나중에 네. 먹기도 좋거든요.
0: Haenyeo have their own know-how when cleaning the octopus.
6: 그 망살이 탐나더라고요.

0: 하나 갖고 가고 싶었어요.
1: 이렇게 하면 왜냐면 빨리 빨리 씻어지지.
0: 망사리에 문어를 넣은 상태로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데 그 망사리 안에 이렇게 문어가 있기 때문에 문어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2: A culinary scientist with 10 years under her belt, Kim Min-hee still has something to learn from the haenyeo.
0: 문어를 이제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 무하고 이제 식초를 넣어서 이제 보통 삶는데요. 우리 해녀 삼촌분은 식초는 똑같이 넣는데 설탕을 좀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탕을 넣어야 이 문어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올라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2: After she preps the ingredients, she sets up her kitchen under a pagoda with a view of Jeju's southern sea. Ingredients from the land, like onions and cucumbers, met with ingredients from the sea, like seaweed and tot. This is a vegetable that we're not familiar with. She has brought all kinds of ingredients to her hometown after a long time away.
3: 원홍,
4: 양 원자 홍자.
1: 할머니?
4: 네, 우리 할머니.
1: 돌아가신 할머니?
4: 네.
1: 우리 같이 있는데. 74년도 여기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작업했어. 조금 저 여자분으로서는 좀 억세였지.
3: 그쵸, 무섭고.
4: 그쵸, 예. 네.
1: 억세였지. 얼굴 모양새도 남자분 같고 억세했어.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 축항이 이렇게 안 될 때 조그맣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해삼장으로 오면은 할머니 전복 봐서 전복 못 따오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전복 따다드리고 막 했어.
4: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보리새우하고 두절새우인데 이거를 감칠맛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걸 넣거든요.
1: 아이고 이 할망탕도 아는 이야기예요. 겨우 만들어 먹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 먹지.
4: 겨우에도 초리초력이나 행들이면 좋잖아.
1: 아 겨우에서 네. 고맙지. 겨우에도 태어난 고양이네. 나는 화순왕 할 생각을 했지.
4: 탐춘에도 막 반갑지 않을까?
1: 아이고, 아니, 깜짝 놀래야.
4: 네. 대장.
1: 아니, 너네 애기 때, 너네 딸 형제지.
4: 아니, 우리는 중간에 남동생 있고, 저랑 여동생 해가지고 삼남매.
1: 그러니까 네, 너네 네. 여동생이 있지.
4: 여동생 있어요.
1: 딸 형제에 너네 형 다니는 걸 내가 폭풍 클 때까지.
2: The more they talk, the more she remembers about her grandmother.
0: 시시때때로 그 성게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다가 할머니가 그 딱 하나씩 해가지고 성게를 늘 해서 랩으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늘 그냥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퍼먹었던 기억. 그리고 굉장히 귀한 홍해삼 이런 것도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해녀였던 할머니가 그거를 직접 채취를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말 진귀한 것들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2: Kim Min-hee couldn't forget the taste of parboiled octopus that her grandmother would make for her. That's why she cooked cuisines using parboiled octopus today.
0: 거기에다가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큼한 그런 초의 소스,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요. 야채와 그리고 제주도 이제 미역하고 톳을 넣어가지고 문어 초에를 하고요. 태국 음식인 쏨땅이 있거든요. 그린 파파야 샐러드라고 하는데 원래 그 태국어로요. 쏨이라는 게 이제 시다라는 뜻이고 땀은 빠따,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구에 빠서 만든 신 요리. 근데 그린 파파야를 주로 이제 주 재료로 하는 그런 좀 시큼하고 달콤하고 그런 이제 샐러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2: The last dish is rice balls with sea urchin roe and seaweed.

0: The familiar sea urchin and octopus have combined, giving the dishes a familiar yet unfamiliar vibe. How is it for Haenyeol?
1: 최고!
2: 맛이 어떤데? 맛이 어떤데?
1: 새콤달 콤하고 나 입에 딱 맞아. 이게 입맛 나가 입이 하고 까다라지 집에 집에서도 최고지 이건 최고.
3: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참
2: 분명히 뭐 묻었다 이게.
0: The women are pleased that Kim Min-hee has traveled all this way to seek them out.
2: 손맛이 있어. 예, 손맛이 있어서.
3: 삼촌 건강하셨어요?
4: 내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맛있는 음식, 입에 맞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뭉클한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네.
0: Udo Island is an island 15 minutes away by boat from Jeju-do Island. The island boasts a gentle slope, rich fishing ground, and beautiful natural scenery. Here, there is a restaurant that sells unique dishes.
5: Citrus caprese 하나, 톨카니 리조또 하나, 명란새우 크림 파스타 하나 있습니다.
0: 네. Chef Lee Min-woo showcases dishes that apply the flavors of Jeju.
5: 네, 전 항상 자극을 받는 편입니다. 이런 게 있었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요거 버터 좀 준비해 주세요.
6: 네.
5: 저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저장해 두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0: That is how this pasta dish was created.
5: 갈치 속젓이요. 갈치 내장을 가지고 만든 젓갈입니다.
0: The Jejuans' favorite salted seafoods are salted anchovies, salted chromis, and salted guts of hairtail. Salted guts of hairtail is known to help digestion when consuming pork. The pasta with salted guts of hairtail uses salted seafood as sauce. It called me to be on that. How did Chef Lee remove the fishy smell and make it merge smoothly with pasta?
5: 모던함과 향토적인 게 잘 어우러져서 이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좀 융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스타에다 접목을 해보려고 한 거죠. 소스 만드는 데만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단위가 이게 들어가는 재료들 단위를 1g, 2g, 3g 단위로 계속 쪼개가면서 만들어봤는데.
0: A dish that uses murex, one of Jeju's representative seafood, is also popular. When making murex porridge, you saute it in sesame oil, add rice and water, and then bring it to a boil.
5: 불소라 자체가 원체 식감이 특이해서 두 가지 식감이 있거든요. 쫄깃하고 오독오독하고,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굉장히 강해져서 끝맛에 남는 그 여운이 길어서 우도의 대부분의 해녀분들이 그 뿔소라 철에 다 뿔소라를 잡으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공생하는 느낌으로 아 우리 식구들이니까 라는 느낌으로 같이 수급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0: This is good for the restaurant that receives fresh ingredients and for Haenyeol who obtains a market. What's good for the goose is good for the gander.
5: 제주산 고사리가 식감이 진짜 좋아요. 아무리 삶고 볶아서 좀 풀어져 있어도 식감이 진짜 고기처럼 좋거든요. 뭔가 맛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오래 자란 느낌. 그래서 마지막 씹어서 삼킬 때까지 그 맛이 계속 일정하게 진하게 나거든요.

0: Dishes made with murex, bracken, and salted guts of hairtail from Jeju-do Island. What flavors can we taste from this out-of-the-box combination?
1: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로 오시는 곳들이라 굉장히 제주에 오면 이거는 꼭 먹어야지 이런 제주의 식재료들을 막 때려 넣은 아니면 모아놓은 이런 거 말고 제주랑 어울리는 거, 관광지랑 어울리는 거 여기 와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0: 'Here you can see the coastal waters off of Seopgi-po at a glance. It feels like a vacation spot somewhere in the Mediterranean.
2: Salsa sauce거든요. 저희가 직접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같이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고요. 이거는 유기농빵이에요. 유기농빵이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여기다 주부 껍질 넣으시고요.
0: The variety of generous food makes you gasp in amazement.
3: 모닥치기 제주도에서 처음 접했는데 여러 가지 제주도 음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닥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플래터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재료를 활용해서 지중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요리법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퓨전이 되는 음식이고 한국 음식의 맛을 정서를 느끼지만 또 이렇게 양식으로 재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0: This is a platter of Jeju's various food ingredients cooked Mediterranean style. Among them, murex is a unique food ingredient.
4: 제주도 해류나 기온에 맞게 걔네가 조금 변형이, 겉모습이 변형이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사는 소다와 깊은 곳에서 사는 소다도 그 뿔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요. 구멍이 뚫린 부분이. 그게 그 깊이, 그 뿔의 깊이, 크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The murex was cooked the same way escargots are cooked. The boiled murex is sautéed in butter with onions and tomatoes to add savoriness. The sautéed vegetables and meat of murex are then placed inside the shell.

0: Once you bake it in the oven, this unique Murex dish is completed.
1: 불소라가 단순하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요리된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요리나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또 좀 이색적이게 퓨전돼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플래터라든가 각종 요리에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0: 레드 타일피쉬, 제주's signature dish, undergoes a transformation. Insert lemon and herbs into the middle of the fish. Sprinkle salt and pepper and rub oil on the outside and then let it marinate. If you bake it in the oven, it turns into an aromatic and savory Mediterranean-style dish instead of solani, which goes well with bingdeok.

0: 옥동은 살코기가 되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스류가 접목이 되면 거의 멜팅이 돼요. 그래서 소스를 먹을 때 거의 소스와 같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아주 부드럽게 또 소스와 먹으면 아주 스무스하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깊은 맛도 나면서 아주 부드럽게 또 한식 이렇게 튀김이나 구이에서 주는 맛과 달리 부드러운 맛과 소스와 아주 잘 섞이거든요.
1: 제주도 제사 문화에 보면 그 제주도의 조상들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면 그런 것들을 제주 빈떡이라던가 그런 음식에 담아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고사리로 말아서 어깨에 쥐고 간다는 그런 전통적인 제사가 있다들 거기서 아 고사리를 묶는 것을 좀 찾아냈어요.
2: Wrap bracken around cuttlefish and rub pureed bracken sauce onto it. This dish boasts the clean flavor of cuttlefish with the unique aroma of Jeju's bracken. Each dish, once complete, is plated together, forming a large Mediterranean platter.

0: The seafoods off the coastal waters of Jeju are turned into Mediterranean food. The generous portion and variety of ingredients leaves you in awe. What will it taste like?
1: 근데 한 번씩 먹어봤을 법한
2: 이렇게 좋은 환경은 사실은 드물죠. 네, 섬이에서 주는 그런 특색들, 매일매일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하게 봐도 제주도만 나오는 그런 유니크한 재료들 또 무척 신선하거든요. 또 실제로 저희는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녀들도 있죠. 저는 재료들도 이런 어촌계라든가 가서 제주항에 가서 서귀포항에 가서 해녀들한테 직접 공수해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맥은 맥은 하다, and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0: 작품이 바뀌는 건 뭐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뭐 늘 똑같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두세 편을 쓰다가 좀 멈춰서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을 몇 편 쓴 다음에 멈추어서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좀 뒤늦게 인식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세 개로 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는 나, 쓰는 나, 읽는 나라는 건데 이걸 3등분을 잘해야 된다고 늘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나하고 읽는 나가 나도 모르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쓰고 난 후에 뒤돌아서 사는 나와 쓰는, 읽는 나가 어떻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를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뒤늦게 좀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스타트와 지금 비교해보면 저도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구상할 때 그 이제 뭐 스토리와 무관하게 내 소설 속 인물이 이번 소설에는 어디서 웃을까? 어떤 장면을 통해 웃게 될까라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서로 농담을 하다 한바탕 웃고 헤어져서 각자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의 그 장면들이 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장면에 좀 끌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농담을 잘하는 어른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농담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좀 근사한 어른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 어떤 타이밍이 잘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만 어떤 타이밍이 잘못 들어가면 진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타이밍에 남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설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 좀 그런 장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50이 넘으면 귀여운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리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국 문학은 되게 좋은 작품은 많은데 좀 귀엽고 철없는 노인들이 나오는 소설은 별로 없었어요. 좀 다들 진지하고 좀 어른 같은 그런 노인들만 나왔는데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진지한 어른으로 늙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무조건 귀여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소설을 나중에 50이 넘으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특히 단편 쓸 때 좀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첫 문장만 쓰고 그냥 뭐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이 나면 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제가 쓰는 문장의 속도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사고의 속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50이 안 됐지만 노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 있는 노인들과 그 다음에 좀 행동은 굼뜨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노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을 문장으로 다시 어떻게 켜켜이 밝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조금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이제 좀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예. 저는 좀 몇 년 전에 제 첫 장편인 구경꾼들이 멕시코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나 이제들의 뭐 선후배 작가들의 그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 아 이런 소설들은 어느 나라어로 번역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좀 이 소설 너무 좋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소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한였고 다음에는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책이 나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 소설을 읽은 해외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건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읽힐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문장의 리듬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리듬으로 읽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저는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읽고 자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고요. 제가 읽은 이 한국 문학에 이제 20대가 되면서 읽었던 수많은 외국 문학이 이제 위에 같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었죠. 아직 못 읽은 많은 나라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읽고 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와 또 동시에 이 좋은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나라의 그 서점에 외국 서적 코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문학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그 일부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면 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해중압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3: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Ter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진짜요? 네.
2: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5: 어떤 컨셉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4: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5: 수지 스타일.
4: 되게
3: 맞아요.
4: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5: 그렇죠.
1: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반갑습니다.
4: 너무 기대돼요. 뭔가
1: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2: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5: 밤도 쫙 발라놓고.
2: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와,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2: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4: 아, 그 그룹 때부터?
2: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2: 10년?
1: 아니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2: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2: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2: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얇게

0: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1: 펴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거죠.
2: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맞네요.
2: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0: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케이, okay, are you ready?
3: Yes.
0: 짜잔!
3: 와.
0: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clean.
0: 완전 클린걸이에요.
2: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0: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2: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0: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2: 아,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0: 채도가 낮아.
2: 이게 약간 힘이 없는
0: 색깔.
2: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0: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2: 한 가닥을 올려볼까?
0: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2: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0: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2: 아, 맞아.
3: 저거 무서워요.
0: 쌤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0: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2: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0: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2: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0: 아, 한올 이렇게.
2: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0: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2: 뭐예요?
3: 저는 ISFJ.
0: 아니었구나.
3: 네.
2: 우리 엄마인데? ISFJ.
0: ISFJ?
2: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0: 저도 좋아해요, 저도.
2: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0: 있어요. 저 ESFJ.
2: ESFJ 상용성이 좋아. 싫어하는.
0: 아, 근데.
2: 아, 저 그렇게.
0: 여기 있으니까.
2: 맞아, 여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0: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2: 맞아요.
0: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3: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0: K뷰티.
2: K뷰티 종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0: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2: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0: 블러셔는
2: 약간 좀 또
0: 미지근한 것 같아요.
2: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0: 크림 블러셔.
2: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0: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2: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 섞어버려. 다 섞어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0: 이거 시작한 지 92분.
2: 92분이 됐어?
0: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5단계째.
2: 5단계째.
0: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3: I'm curious about it.
0: 하실래요? 죄송. 너무 예쁘죠?
3: I look so different.
0: 좋아요.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3: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0: 근데 너무
3: But
0: 새롭고.
3: Looks really good.
0: Thank you. 너무 예뻐요.
2: 다행이다. 다행이다.
0: 마음에 아주
2: 감사합니다.

0: 예쁘다.
1: 근데 예쁘다. 입고 하시네.
2: 이건 완전 공주.
0: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짜잔. 오, 나와요. 오, 나와요.
1: 어때요?
0: 너무 예뻐요.
1: 완전 공주예요.
0: 와, 재윤 씨 너무 잘 골랐다. 대박.
2: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3: He's gonna be surprised.
2: 진짜?
3: For sure.
2: 그러니까 이렇게?
3: 예. Yeah.
4: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너무 멋있어!
2: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5: 살짝 긴장되네.
2: 긴장.
0: 긴장.
2: 결혼식이에요, 지금 완전.
0: 신랑 입장.
2: 네.

0: 아,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스 이봐.
2: 크스 이봐?
3: 예뻐요. 아, 예뻐요.
0: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4: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잠깐만요.
0: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럼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이걸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You know, there's an idiom that comes to mind in weathers like this. It's called ear cheer. Do you know about that?
1: 아, 알죠, 알죠. 이 더울수록 약간 뜨거운 음식으로 맞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0: Exactly. Our global fans might be thinking, why eat hot food when it's already hot? It might seem strange to them.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 먹고 나면은 은근 땀도 쫙 빠지고 몸이 한결 또 개운해진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0: Yes, that's very true. So with that in mind, instead of hot food today, how about we beat the heat with performances that set our hearts on fire?
1: 좋습니다. 뜨거운 이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두 팀인데요. 한 팀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So don't you think in weathers like this, going to work or going to school feel like a battle?
1: 아 맞습니다. 이거지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every morning I always listen to a commute song that gives me an energy boost.
1: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첫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자주 듣는 출근송은 어떤 송입니까?
2: 저는 크래비티의 다이빙을 많이 들으면.
1: 오, 다이빙. 또 지금 같은 여름에 찰떡이죠.
0: 물론이죠. What about you, 원진?
1: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복숭아니까 이 저스틴 비버의 One Less Lonely Girl 많이 듣습니다.
0: 저는 Peaches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1: Peaches 말고요.
0: Yes.
1: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출근할 때부터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0: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I highly recommend our next performance. For your commute playlist too.
1: 저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Yep.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형형형형 그 있잖아요 그
1: What is it?
0: 아니야.
2: Bruh.
3: you know Koreans hate it when someone stops talking halfway through.
0: 오케이.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2: 뭔데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톡톡 코리아 2021에 완전 빠졌어요.
3: 아, 네? You mean the global content competition TalkTalk Korea?
0: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K-culture 모먼트를 영상, 사진, 그림, 글 등등 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That sounds great. Everyone, it is open until September 28th. So check out the captions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0: 네, 여러분의 멋진 작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이팅! All righ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and head straight to our next performance.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Always serving stunning visuals. Give it up for Artemis. Welcome.
0: Wow. 좋습니다.
1: Welcome, Artemis. Nice to meet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Born Stunne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Hyper Ego라는 앨범은요, 새로운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네,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1: Wow,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nd it was a total visual shock. From the visuals to the music and choreography, everything was so unique.
0: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2: 네, 좋습니다. 포인트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특한데요. 이게 희진이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4: 네, 좋습니다.
2: 트라우마 스위치하고 바로 밀어서 하시면 됩니다.
0: 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네. 좌뇌 우뇌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4: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2: 네, 여러분도 하세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Right. 자리로 와주시고요.
4: 와우, 기대됩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뮤직 큐.

0: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확실히 이 안무 동작이 굉장히 헷갈렸네요. 그렇죠?
3: 네. 매력적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1: That's right.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4: Hello.
5: Hello.
4: Hi, Artemis.
1: Hi ther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Artemis. I'm Marcelia from Los Angeles. I actually got to see you recently at the pre-listening party, so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1: All right. LA에서 온 Marcelia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to show Artemis today.
4: Yes, I saw my outfit after the students were in their uniform before the club scene in the Born Center music video, but I added my own twist with glittery makeup and for a more mature club-inspired look. Oh. I even got this white angel wings to bring
0: so
4: the whole
0: cute.
4: Look together. Thank you.
2: 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또 굉장히 이 스쿨 룩, 그쵸? 교복이랑 yeah. 이렇게 또 날개랑 또 메이크업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5: 저희 팬분들이 진짜 저 날개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나와주셔서 너무 예쁘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2: 완전
0: 완전
2: 아, 너무 좋습니다.
5: Good. I love you.
0: Good makeup.
4: I love you more.
1: All right, Arcella. We heard you prepare lots of questions for Artemis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Okay. Kim Liv, we heard your personal color analysis had some surprising results. Has it changed the way you approach your makeup or styling?
1: 네, 김립 씨 최근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거든요. 그 후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5: 네, 제가 이제 봄웜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회색을 좋아하는데 회색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오 마이 갓.
5: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뭔가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죠?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So she trie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she really loved to wear gray, but because her personal color analysis came out to be spring warm light, so they told her to not wear gray, to stay away from it. So yeah, she's kind of bummed out about it, but she'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2: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hair, makeup, and styling?
1: 네, 오늘 헤메코의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2: 어떤 부분일까요?
5: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교복 아웃핏을 굉장히 오호.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yes. 맞아요.
1: The outfit that they wore for the music video is very charming. So she's very happy she gets to wear today on Simply K-pop.
2: All right, then next question, please.
4: When it comes to makeup and fashion,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nsider?
1: 네,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저는 요즘에 렌즈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오늘도 되게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멤버들도 오늘 그린, 그리고 퍼플,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색깔을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1: Yes, so I assume for Jinseo it would be the makeup because she and her members wore a lot of pretty colored lenses today.
2: 또 계실까요?
6: 저는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0: 아침이라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한 품명을 말씀할 수가 없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1: Yeah, so she thinks the hairstyling is very important. That's why she invested it in a very high-tech and expensive hair dryer.
0: Yes.
1: All right.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2: Have the other members besides Kimlip also had a personal color analysis? If so, what were your results? If not, what colors do you think suit you best?
3: 네, 김립 씨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셨는지 그리고 받아셨다면 어떤 타입이었는지 아직이라면 평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
0: 저 옛날에 해봤는데 네. 여름 쿨.
1: Summer cool. Yeah, yeah, yeah.
0: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아, 전 사실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든 팬분들과 지인분들과 멤버들까지 다 겨울 쿨톤이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5: 그래서
4: 네, 상징색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 오, 좋습니다.
1: She likes blue. And it suits her very well.
5: Then, last question, please.
2: Yes, I always get so excited whenever Artemis performs on music shows. Could you all show us your favorite ending poses together?
5: 오, 그렇다면 우리 아르테미스 분들 다 같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5: 자, 그렇다면 뮤직 큐! 나이스! 오케이! 고! 아, 좋습니다. 아하. Alright! Let's go!
0: 귀엽다!
5: 트라우마, 트라우마 나이스!
1: Give it up for the girls. That was amazing. Arcelia, were you satisfied?
2: Yes, thank you so much. I had so much fun today.
1: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do you want to say a final few words for the members?
2: I love you, Artemis. I hope you know Uri all over the world love you so much. See you in October when you come back to Los Angeles. Bye.
0: Los Angeles.
6: See you.
0: Okay, see ya.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Arcelia. It is now time to see Artemis perform their new track. Jinso,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your global fans?
4: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our comeback. And please look forward to today's performance. Yeah.
1: All right,
4: love
1: all
4: you,
1: right.
4: Uri.
1: Bye. Thank you, thank you. Okay, Artemis will show us a whole new aesthetic once again with their performance of Born Stunne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5: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0: 네!
5: 자, 그렇다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하다. And make it, make it,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And that's party.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야.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Bankeu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부여의 가장 맛있는 음식,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뭘 것 같아요?
1: 아구찜?
2: 알밥.
0: 아구찜?
1: 아구찜?
0: 아구찜? 알밥?
1: 알밥.
2: 밤. 알밥.
0: 밤. 어, 밤도 유명할 수 있지. 여기는 연잎밥이 되게 유명해.
1: 연잎밥.
0: 그러니까 부여에 오면은 연잎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바로 주시네.
3: 우와, 비주얼이.
0: 우와, 저게 뭐야? 우와.
4: 어? 막
3: 우와.
1: 제육.
2: 와우.
1: 와우.
3: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연잎밥이구나.
0: 아. 이게 연잎.
2: 대박.
0: 우와. 선생님구나. 여기 부여의 연잎밥이 왜 유명한 거예요?
5: 그 옆에 서동공원이 있거든요.
0: 서동공원?
5: 네, 우리나라 제1호의 인공연못인데, 그 주변에 연꽃이 한 천만 송이 피어요. 9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연잎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
0: 와, 맛있어요? 어때요?
2: 오, 진짜 향긋해요.
0: 진짜?
2: 네, 그리고 진짜요? 그냥 쌀이 아니고 찹쌀인가 봐요. 쫀득쫀득하고요.
1: 아, 저 찹쌀 이게 제일 제일 좋아요, 진짜.
0: 우와.
2: 너무 맛있다.
0: 이 향이. 이 향이 싹 퍼지네.
2: 이게 부여의 향인가 봐요.
0: 되게 좀
1: 너무 맛있어요.
2: 쌀인가 봐요.
0: 아, 유준 씨가 진짜 먹을 뻔했네.
2: 그러니까.
0: 오자마자. 네, 사실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준 씨. 진짜 먹을 복 있으시네. 맛있는 거 딱 먹을 때. 네. 이건 막 시즌1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지나가면서 막 골맹이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 먹는 거 다른 거예요, 이거. 오늘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1: 네.
0: 편히 편하게 드시죠, 편히
2: 편하게. 어른이 먼저 드셔줘.
0: 아, 아니, 아니. 저 그렇게 어른.

0: 우와.
1: 우와.
2: 여기가 어디죠?
0: 구들의 선착장.
3: 구들의 선착장.
0: 저희 배 타러 왔어요.
4: 와.
0: 강릉 쫙 보이죠?
4: 이야.
0: 근데 이따가 보면은 저 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유람선 같은 거 타보신 적 있어요, 다들?
5: 아니요.
0: 한 번도 없어요?
5: 네, 없어요.
0: 이게 사실 배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미는 그 북한에서는 배를 타본 적은 없어요?
6: 한 번도 없어요.
0: 아예 근데... 타보질 못해요?
6: 네, 그 1회차 때 그때 저희 가가지고
0: 탔었을 때? 네, 인천에서?
6: 인천에서 탔던 거 그게 처음이었어요.
0: 그래서 보미가 그때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7: 아, 무서워서요?
6: 좋아서
0: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보미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고 이런 게 되게
6: 아,
0: 많더라고요.
6: 첫 경험이니까.
0: 그러니까
8: 아~ 지금 배가 오고
7: 어! 아, 저 배인가요?
0: 자, 저희가 탈 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2: 와! 와! 이게 도끼라고요?
0: 와! 와! 와! 와!
7: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9: 진짜, 네, 배가 네. 보란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우리가 지금 가는 게 고란사라고요?
1: 고란사.
2: 고란사. 아,
0: 이 고란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이 왕릉이랑 사찰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란사도 마찬가지로 왕릉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왕족들이 기도하러 자주 가던 사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고란사보다 좀 더 유명한 고란사의 샘이 있거든요.
1: 샘?
0: 그 고란사 뒤에 샘이 흐르는데 그 샘물이 마법의 샘물이에요.
1: 마법의 샘물?
3: 뭐 마시면 뭐 어떻게
0: 맞아요.
3: 그럼 이게 가혹득 증거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오빠. 어떻게야?
3: 가혹득 증거 있으면 마시려고요.
4: 그래서 네. 그 마법의 물을 네. 두 명만 지목을 해서 떠나보게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지목해볼까요?
2: 지금 바로? 그러면 막내니까 저랑 헌터가 둘이서 갔다 오겠습니다.
0: 갑자기요?
1: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2: 네, 저희가 여기서 지금 계시면 따라오겠습니다.
1: 또 그렇게 너무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2: 아닙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세모를
0: 여기 떠오는 거예요?
2: 가득 따라올게요.
1: 또 마법이 네. 또 들려있으니까 최대한 네, 많이
2: 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가득.
1: 네. 일단 한 입 드시고 와요.
2: 감독님들도 이제 드려야 되니까.
0: 아, 감독님들. 네.
5: 감독님들이 다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 아니.
5: 뭐야?
2: 금방 달려.
5: 달리기 빠르니까.
0: 오!
4: 고란사가 되게 멋있다.
1: 멋있죠? 와,
0: 멋있다. 와,
4: 예,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안 다치게. 여기가 그 유명한 고란사 공간.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샘물을 찾으러 가야 돼.
5: 우리 3년 젊어지자.
2: 오케이.
1: 어? 바로 출발?
4: 네, 저희 가요 그냥.
1: 아, 진짜요?
2: 가시는 거야?
5: 한 것 같은데?
2: 에이, 오시겠지 다시.
5: 진짜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거야?
2: 에이, 아니, 장난이겠지, 장난이시겠지.
6: 뭐?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바위, 큰 네. 바위. 낙화암입니다.
1: 어디? 이거요?
6: 백제말 의자원 20년에 3천 궁녀가 떨어졌다는 낙화암입니다.
1: 아, 여기가 거기예요?
6: 떨어진 낙자. 고마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암각을 해 놓았답니다.
3: 그러면은 3천 궁녀면 3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0: 아,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3천 명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요.
1: 사실 그렇죠.
0: 예. 네, 실화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유가 아마도 백제가 멸망할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궁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 그치, 약간 좀 너무 착잡하기도 하고
0: 네.
1: 막 뭔가 우리의 막 애절함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백제하면 낙화암, 그리고 낙화암하면 삼천궁녀 이렇게 딱 연관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1: 맞아.
5: 오늘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우리 숙소 가야 되는데. 어, 여기네! 약수터!
5: 여기야?
2: 뭐야? 고란 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백제의 왕은 고란 약수를 즐겨 마셔 건강에 챙겼다고 한다.
5: 그러면 이거 마시면 우리 다시 19살이 되는 거잖아?
2: 그러네! 3년! 그러면 두 번 마시면 이제 6년 젊어지고.
5: 자, 6년 젊어져 볼까?
2: 렛츠고!
5: 렛츠고!
2: 마시러 가볼까?
5: 와, 이거 진짜 바로 마셔도 되는 거야?
2: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6: 오, 일로.
5: 우와,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2: 아, 생각보다 깊은데? 오,
5: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까?
2: 오케이.
5: 야, 젊어지는 냄새다.
2: 그런 냄새
5: 있어? 젊어지는 냄새다.
2: 자, 오케이.
5: 같이 마셔보자.
2: 오!
5: 야!
2: 맛있는데?
5: 달라! 어?
2: 아.
5: 이제 너. 주름이 좀 없어졌다.
2: 야, 야, 너 좀 젊어졌는데? 내 연습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데?
3: 진짜? 아, 진짜로?
2: 좀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
5: 이야, 야, 소리 들어봐. 이게 젊어지는 소리야. 오케이.
2: 오케이.
5: 좋은 건 또 나를
2: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빨리 온다 했으니까 바로 가볼까?
5: 갈래말래.
2: 갈래말래.
5: 갈래말래.
2: 갈래말래.
5: 갈래말래.
2: 애명이네.
5: 가자. 아.
1: 약간 그 텃밭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
0: 텃밭이요?
1: 아, 텃밭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지?
3: 바깥에 내놓은 아이.
4: 물가에.
1: 물가야, 물가.
0: 아, 텃밭으로 왔어.
1: 근데 진짜 물가에 내놓잖아 우리가.
0: 어? 어?
1: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5: 아,
1: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와, 이게 샘물이에요?
5: 맞아요.
1: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일단 레이디 퍼스트 한 번.
5: 진짜 맛있다.
1: 아, 지금 얼마짜리야 이거? 몇 년? 아, 이랬어.
5: 와, 지금. 와, 10년이 없어진 거요.
1: 에이, 무슨 얘기야? 그기까지 물 가지고.
0: 아, 근데 맛이 달라요.
1: 에이.
0: 드셔보세요.
1: 정말로 하면 안 돼, 진짜로.
0: 진짜.
1: 제가 한번 먹어보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5: 하나.
1: 아, 참.
2: 놀라신다, 무조건 놀라신다.
3: 뭐가 넣은 것 같은데?
0: 어? 어?
5: 기름이 좀 없어졌다.
0: 어?
1: 확실히 그 약수는 다르긴 다르다. 뭔가 더 청량감이 드는 느낌이에요. 뭐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좀 맑은 듯한 느낌이 든다.
0: 어때요?
1: 따라오세요.

대립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들의 DMZ를 소개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멈춘 한국전쟁. 군사분계선을 중

0: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1: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 슬로건과 함께 홍보 행사를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DMZ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심 없던 것들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0: DMZ 빅게임이라는 참여교육 콘텐츠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연구사가 되어 훼손된 DMZ 기록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DMZ 생태와 환경, 국가유산, 사람들과 평화관광 등 주제별 전시물을 읽으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합니다.
2: DMZ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처럼 조금 편하게 DMZ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DMZ에 대해서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DMZ 이야기들에 빠져서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DMZ를 알리는 일에는 접경 지역도 빠질 수 없겠죠. 동쪽 끝 고성부터 서쪽 끝 강화까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이 나섰습니다. DMZ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가기 힘들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접경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0: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현장이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곳. DMZ의 문이 환히 열리고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4: Join us for the second installment of our journey exploring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discovered along the way.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uncover the hidden histories behind the places and landscapes foun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0: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지금 북한에 갔을 때 그런 느낌 받은 건 정말 많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판문점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제가 양쪽을 다 가봤는데 그 공동경비구역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엄격해요. 거기 가면 군인이 이렇게 딱 서 있어서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거긴데 거기 가면 굉장히 차가워요. 벽돌도 차갑고 없어요. 그냥 안에 의자 몇 개. 근데 그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견학도 가잖아요. 우리 예전의 모습 이런 자게 상도 펴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와서 그냥 앉아있게 하고 공간에서 우리가 벌써 편하지 않을까? 판문점이 좀 차갑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3: 저는 두 가지 정도 경험이 있어요. 장소가 주는 힘을 확 느꼈던 경기도 화성에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뺏으려고 굉장히 그 애를 썼다는 성이에요. 그래서 당항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 성이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삼국시대 때 싸웠는가 이렇게 책으로는 잘 절감이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혼자 올라가 봤거든요. 당항성을 165m밖에 안 돼.
0: 오, 되게 낮네.
3: 굉장히 낮아요.
0: 네.
3: 그리고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고 성에 올라갔더니. 서해 쪽에서 들어오는 저 인천 송도도 보이고 남양만 하고 아산만 들어오는 모든 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관측 지점이었던 거예요. 당항성이.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교류하려면은 그 일대를 어쨌든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대로 이제 와닿는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촬영팀하고도 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에 크라스키노라고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한 곳.
0: 네.
3: 그러니까 그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하지 않으면 뭐 장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지를 했던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가기 전에 백두산 천지를 못 봤어요. 우리 일행이. 그 접경적 답사할 때 천지 못 보면 굉장히 여행 분위기 안 좋아져요.
0: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천지를 제대로 볼

0: 하면 상대가 더 웃어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하던데 네. 날씨나 네. 이런 것 때문에
1: 저는 세 번 봤어요. 네.
2: 저는 다섯 번 봤습니다.
0: 아 지금 선조들의 덕 대결하시는 네, 건가요?
2: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못 보고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사들과 함께 이제 러시아로 넘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야 역시 역사는 또 평화나 통일도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보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그때 했어요.
0: 이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교수님의 그 평화 기행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선을 넘는 인문학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영역화, 지역화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2: 장소는 고유하지만 장소성은 무궁무진하죠.
0: 네.
2: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 운동장 근처잖아요. 네. 이 공간.
0: 예.
2: 동대문 하면 배우님은 어떤 기억이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0: 저는 동대문 하면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장충동 족발도 족발. 좀 생각나고
2: 맛있는 먹거리가
0: 맛있는 먹거리
2: 그렇게 되는 거죠.
0: 또 동대문 운동장 네, 이것도 생각나고 야구도 생각나고
2: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운동장 있던
0: 기억 안 나요.
2: 아, 네. 저한테는 이 동대문 운동장 이 근처가 일터예요, 일터.
0: 아.
2: 저한테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0: 네.
2: 저 대학교 때 여기서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0: 오.
2: 예, 사람 밀어주는
0: 미는 거.
2: 거. 예, 그 다음에 저기 대학원 때는 여기서 야식 배달했어요.
0: 어머.
2: 여기 상가에서. 저한테는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갖는 의미라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과 직결되는 거지 누가 거기서 동대문은 옷 파는 곳이다. 이렇게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죠.
0: 그렇네요. 네.
3: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0: 네.
3: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꼭 DMZ라던가 이런 걸 꼭 가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 부산에는 어떤 공간이 통일이나 혹은 분단이나 평화와 연동돼 있을까
0: 네.
3: 그리고 광주에 사는 사람들 혹은 철원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이게 만개를 하게 되면
0: 네.
3: 독자들과 같이 다음 편을 써가는 거죠.
0: 저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전쟁기념관인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서 전쟁 참혹했지 무서웠지 공포스럽지 근데 오히려 저는 전쟁기념관을 가면 오히려 평화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아 이런 많은 정말 희생과 노력 끝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평화구나 거기 와서 되려 평화를 찾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4: 지금 전쟁기념관 딱 말씀하셔서 북한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호주에도 있어요.
0: 네.
4: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희 다 가봤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건 누가 어떤 장소에서도 누가 이겼냐를 먼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 항상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꼭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모도 하는데 이런 걸 좀 기념한다는 점에서는 내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건 추모하는 거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 제가 그 이 대한민국 평화기인 책을 쓰면서 유엔 기념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다가 제목을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전쟁의 시대는 되게 격랑 평범하지 않은 정말 일생에 한번 만나기도 싫은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0: 그쵸.
2: 또 누군가의 뭐 오빠였고 그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근데 그 공간에서는 그것들은 다 생략된 채 어떤 전쟁 영웅 또는 희생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지인들의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국립묘지나 무덤도
0: 네.
2: 굉장히 좋은 평화기행 장소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장소도 이런 전투식량 같아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느끼는 곳.
2: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3: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념관이나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이 안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적대성을 중심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전국에 있는 기념관들이나 평화 아니면 전쟁, 분단 관련된 곳이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네.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인천 같은 경우도 안보의 도시로 각인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어찌 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평화를 열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최적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평화기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해석의 노력들이 미래의 우리 세대들 혹은 미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4: 다크 투어리즘, 요즘엔 그런 것도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었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1: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It doesn't matter if it's over a century old. And it doesn't matter if there are steps to climb. However, there is one condition.
1: 정량영 선생님께서 자고로 4대문 안에 살아라. 4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0: Still, this house seems too old. Do you have to enter it to realize that fact?
2: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0: Aren't these the four gates of Seoul that Jeong-yak-yong advised on never leaving? Could this person also be obsessed with them?
3: 멀지만 여기 와서 사대문 아니라 역사도 많아서 아주 좋아요.
0: How would a foreigner know about the four gates? But his house is no less distinctive. Do you see how the pillars are broken in half? What can be done about the awkwardly placed rafters?
4: 다음번에도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3: 영자는 이렇게 잘 했으니까
5: 또 다시 할까? 그것을 모르겠네.
0: This is the story of the people who fixed old houses to live in Seoul within the four gates. We're headed to the Gangbuk area of Seoul. But isn't this a subway station? It's an unfamiliar sight to see the subway on Home Explorers. Our director took the subway today.
6: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로 지하철을 다 타고 오라 그래요?
6: 오늘 갈 집이 네? 역세권 2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요걸 드리겠습니다.
7: 이게 뭐예요? 스탑워치네?
0: Are you saying he should measure the time? This is supposedly a 2-minute distance, so let's measure it. The closest house to the subway ever on Home Explorers. Shall we explore it now? Director, how long did it take you to come here? He arrived in exactly 2 minutes. My word, that was done.
7: 정말 2분 맞는데요? 야, 2분 10초 걸렸어요. 오, 되게 가깝다 생각보다. 아니, 근데 이 동네 뭐예요? 혹시 응팔? 오, 옛날 생각 너무 난다. 와.
0: But of course, I remember the wooden porch and the stairs where Tuk-sun's mom and Jung-bong's mom used to sit. That's the charm of the streets that people today with no knowledge of their neighbors would ever understand. I remember my days of youth.
7: Oh,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아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오셨네요.
8: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7: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분위기 환해지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역세권 2분 집?
8: 구옥들이 보통 입지 좋은 데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7: 아니, 근데 이게 구옥이에요?
9: 네, 구옥이고요.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발품 팔아서 찾은 집이에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9: 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게

0: 꾸민 남편 이창호입니다.
1: 저는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내 김지혜입니다.
0: 정영영 선생님께서 자고로 사대문 안에 살아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대문 안에 집을 구해야지. 불패 약간 그런 느낌.
2: 아는 분은 서울 벗어나면 다시 못 들어온단 말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1: 이거는 그냥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하시던 말씀이긴 한데 그냥 제가 살던 환경을 계속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 A house found to honor the words of Jung Yak Yong and her mother. How does it look inside?
4: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2: 집 상태를 딱 보셨을 때 심란하지 않던가요?
1: 이제 뜯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심란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무식해서 용감했습니다.
0: 부엌을 찾을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네. 먼저 일단 지하철 역세권.
5: 네.
0: 그리고 공사할 때 이제 좀 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도로가 폭이 좀 넓은 집을 좀 찾아봤고요.
5: 네네네.
0: 그리고 마당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3: Let's see if such conditions are met. The 2-minute distance from the station was confirmed. And there is a refreshingly open path for construction vehicles to enter. Lastly, there is a yard which can accommodate grass and a single tree. We have come to the right spot. Shall we look inside to see how the interior is? Ta-da! Look at how the moldy house was changed. It was changed dramatically. We expected this to be a crawl space, but this openness is art in itself.
5: 근데 정말 이거 고친 거 맞아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요? 거의 네. 신축 같은데?
0: 이 집 고치면서 정말 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5: 그래요?
1: 저희가 계약하고 네? 한 1년 반 정도를 입주 못하고 네.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5: 아니 근데 이 집 면적이 어떻게 되죠?
1: 저희 네? 그 실내 공간은 20평이 채 안 되고 한 19평 네? 정도.
5: 아니 식탁은 무슨 거의 50평형대 식탁인데.
3: See the table made me think it belonged to a mansion. Everyone in this house must sit upright when watching TV.
5: 우리 아재들은 큰 소파 좋아하거든요.
0: 신혼집이 전셋집이었는데 네. 거기에 살 때 보니까 여러 명을 이제 불러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3: To this living room oriented couple, the bigger the dining room, the better. But plants are growing out of the machine.
5: 아니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 새로 나온 무슨 미래에서 온 그런 화분 같은 건가요?
1: 이거는 저희 네. 텃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을 네. 키워서 샐러드도 해먹고 가끔 쌈채소도 싸먹고 하고 있습니다.
5: 아이고, 이걸 드신다고요? 아니 근데 밖에 저렇게 훌륭한 마당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1: 마당에는 보통 관상용 식물들 이제 구경하는 애들 많이 키워두고
5: 네?
1: 직접 바로 채취해서 씻어서 먹기 편해가지고 이쪽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5: 그러니까 이제 집은 작지만 이제 공간 분할을 확실히 하신 거네요. 야, 근데 이 작은 집에 천장도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평천장, 여기는 경사천장.
3: You can do whatever in this area of less than 66 square meters.
0: 박공 형상으로 전체를 이제 좀 색깔을 살려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5: 네.
0: 뜯어 보니까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더라고요.
5: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데.
3: Mr. Chang-ho demolished the ceiling by himself. But since this was a house built in 1969, debris kept coming out. Three more ceilings were stacked up inside.
0: 한옥의 그 막 이만한 석가래가 아니라 그냥 요만한 석가래들이 막 대져 있었고 천장에서도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보였고
3: The situation called for an aesthetic change. The couple gave up on the rafters and decided to retain the gable shape only. That's how this sloped ceiling was made. That's why the living room with rafters and gables also has a sloped ceiling. But regardless of how high the ceiling is it all right to have a room this narrow? So much room was allotted to the living room table, so why is the master room so small?
5: 아니 근데 천장이 그래도 이렇게 경사 천장이고 박공 천장이라 좀 개방감은 있는데 네. 아니, 침대 하나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싸우시죠? 누가 안에 들어가냐 박공이 맞죠? 네.
0: 뭐 고시원도 살아보고 원룸도 살아보고 되게 작은 집들을 많이 살았었는데 딱 저한테 최적화된 안방 사이즈인 것 같아요.
5: 어 그래요?
0: 네.
5: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고시원 같긴 하네요.
3: The size of the room itself wasn't important at all. There was a sad backstory to it.
1: 방 크기보다 저희는 집 구할 때 예전에 전셋집 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 집이 네. 계약하고 이제 이사 들어가는 날에 집주인분께서 네. 2년 잘 살고 깨끗하게 지내고 나가달라 이렇게
5: 이사 온 날 나가라고 네. 방 빼라고 그랬다고요?
0: 약간 시한부 인생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1: 그때부터 저희가 뭔가 집 없는 서러움을 살짝 느끼고 집에 대한 마음이 좀 같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3: They assumed life would be lovey-dovey after marriage, but even getting a house was hard. From that day on, a lot of legwork went into finding their house.
1: 2억 원대 정도가 딱 저희 전세 끝나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2억 원대. 네, 2억 원대였어요.
0: 용산구였는데 이제 무작정 저희 매물 보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숨을 엄청 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돼. 네, 욕을 먹어도 쌀.
3: The world of old houses hidden from the internet. After scouring through the four gates, they found a house worth around $136,000.
5: 온갖 서러움 끝에 야 그래도 서울 시내 이런 집을 2억 원대에 구한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0: 발품을 판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억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5: 아니 근데 여기 이 마당에 통창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여기 나뉘어 있고 혹시 이게 기둥인가요?
0: 처음에는 9억을 구하면서 직영공사로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영공사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쪽만 창을 냈었거든요.
5: 아, 여기만?
0: 네, 근데 직영공사 진행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영공사를 해지하고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또 다르게 레이아웃이 바뀐 그런 창입니다.
5: 아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직영공사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0: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5: 아 그렇죠. 네,
0: 전문가한테 맡기는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5: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3: But even after making an intermediate payment, the construction was prolonged and its completion was unsatisfactory. Direct construction was done while they lived with his in-laws, but they started to get anxious about whether they could move in.
0: 저희가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부터 너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공사 딜레이가 되는 것도 그렇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거는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희가 좀 서로 판단을 내려서 그분이랑은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5: 이게 뭐예요?
0: 이게 저희 공사 진행할 때 직영공사 진행할 때 계약서 제가 작성한 서류들이에요.
5: 그래요? 벌써 두툼한데요? 계약서를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네.
0: 이 계약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좀 아직까지 남은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3: This was already mentioned about the flawed house. The thicker the contract is, the better. The only thing to save you is the meticulously written contract. Don't ever forget that.
5: 9억을 찾으러 발품을 파셨듯이 처음에 좋은 분을 만나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0: 맞습니다.

0: Once hard work was put into the repairs, some visitors came frequently.
1: 왔습니까?
2: 예, 왔습니다.
0: The reason for the long table being necessary will be revealed now. The work area of Ms. Chehi, who works as a freelance illustrator, is this table. I thought the table was too big for its own good, but there was a reason for it.
3: 오, 이 긴 테이블 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1: 친구들이 거의 주인이에요. 반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4: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주고.
1: 편하게 죽 지는 카페 같은 느낌.
0: This isn't a simple cafe. This is worthy of being a brunch cafe.
5: 오늘은 내가 차렸어.
0: There is no need for putting the laptop away. You simply have to move toward the meal area.
6: 여기서 내려가지고 5분 만에 걸어서 올 수 있다? 이것도 너무 큰 장점인데? 거기다가 이제 정말 평범하지 않은 주택이다?
7: 용기만 좀 가지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진 않을까.
3: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7: 부러운데,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부러운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0: Nothing is given away for free. After much care, they got a house where two tasks can be done on one table. Let's go and see the highlight of the small house born in 1969.
8: 야, 마당이 되게 아늑하면서도 뭐 크진 않은데 한 3평 정도 되나요?
9: 네, 4평 정도 돼요.
8: 그래요. 네. 벽에 재료가 특히나 이제 이 붙이는 이 미장하는 방식이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스테인리스랑 요 스터커죠?
9: 네네. 네,
8: 스터커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죄다 어떻게 이렇게 스터커로 쫙 다 하셨네요?
0: Even the storage door is covered with stucco.
1: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네. 마감재를 통일을 했는지 아실까요?
8: 아, 이건 성격이죠. 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절대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여기 있는 네. 꽃사과 나무인데 집 안에서 딱 봤을 때 얘가 프레임에 딱 예쁘게 걸려 보일 수 있도록.
0: Stucco is the background and the crab apple tree is the protagonist. That makes a frame.
1: 그리고 마당 안에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음주식물 존이 따로 있어요.
8: 아, 저는 저게 그냥 내버려둔 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네요. 있기도 있고. 근데 보니까 레고랑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척도가 확 다른 되게 고인구? 아니면 소인구? 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1: 네? 저도 같이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8: 아, 그러세요?
1: 네.
8: 두 분 다 참 저 같은 아재한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0: While middle-aged men might not understand, this is a mine shelter for plant growers. The managing area of Ms. Chihe is the sun plant zone.
3: 보고 있으면 막 좋으세요?
1: 귀여워요. 네.
3: 와, 이렇게 귀여워요.
1: 여기 새 거 난 것도 너무 귀엽고 지들이 알아서 막 자라주니까 뭔가 기특하고 좋습니다.
0: She certainly looks happy here. Mr. Chango visits the yard first after leaving work. Is there even a rain barrel in this space?
10: 빗물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비가 올 때면 그냥 따로 물을 받아두고 있어요.
3: 정말 정성이시네요.
0: At this point, we're curious about something. Why does a city man who wished to enter the four gates of Seoul love plants so much?
10: 제 안에도 뭐 여러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어나기에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이제 유년기에는 영양 경북 영양이란 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은 되게 좋아하지만 또 제가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 인프라는 또 서울에 모여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 문안이 모든 게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소다라고
1: 그리고 마당이 네. 있으면 그 마음을 또 충족시킬 수 있겠다.
10: 네.
0: Without a yard

0: there would be no meaning to the old house. They are at the age when they know they can't have it all. The 13 square meter yard is a windpipe for the city couple. We should keep on exploring. But why is the camera coming back? Is this the hallway?
1: 복도도 굉장히 긴데 방문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네요.
2: 네, 맞아요.
3: 혹시 각각 문이 어떤 방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찾고 오면 척이죠. 예, 예. 저기 보니까 현관 옆에 선생님 처제죠.
3: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 예, 아니 뭐 맞지 뭐. 찾고 오면 척이지.
0: You're wrong, Director Homin. This isn't a study. There is even a masonry bathtub in the small bathroom. That is impressive. Then how is the adjacent room? This seems to be the dressing room. And this is the laundry room. Then where in the world is the study? This must be a study slash mini living room. So why is there only one chair?
1: 아니 근데 의자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작아가지고 저희가 옆에 삐짓고 들어가면
1: 아 그렇지 네. 항상 다정하게 네. 아까 침대처럼
3: 깔깔깔
1: 아, 얼굴이 빨개지시네
0: There was a reason behind such an arrangement. It's a structure where everything can be done in one go. Washing, undressing, laundering, and laying down everything. You did such a great job of repairing this house.
1: 그러니까 오늘 신혼부부가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마당이 있을 것, 또 도로가 가까울 것, 역세권일 것. 사실 이거 세 가지 다 채우면요. 저평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누가 우리가 보기엔 허름해 보여야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내 발에서 얻어진다.
0: They hadn't always had the dream of getting their own house. They also didn't know that the legwork they put in would lead to such a grand result. They say ignorance is bold, and that's not untrue. But had they given up on the dream of getting a house for $136,000, this house wouldn't have existed today. They had days on which they sighed due to not having their own house among the millions of houses in Seoul.
2: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었거든요. 억대라는 돈을 처음 쓴 약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3: 이 집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던 그런 공간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0: If you don't live the life you have in your mind, you must think according to your life. We envy this couple for leading a life they had in their mind.
3: 맛있어요? 저희가 키워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0: The joy of growing and the joy of repairing. The joy of living in a new house free from any constraints. That's the joy of repairing an old house. Thank you for the house tour.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순례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작품이 바뀌는 건 뭐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늘 똑같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두세 편을 쓰다가 좀 멈춰서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을 몇 편 쓴 다음에 멈추어서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좀 뒤늦게 인식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세 개로 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는 나, 쓰는 나, 읽는 나라는 건데 이걸 3등분을 잘해야 된다고 늘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나하고 읽는 나가 나도 모르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쓰고 난 후에 뒤돌아서 사는 나와 쓰는, 읽는 나가 어떻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를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뒤늦게 좀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스타트와 지금 비교해보면 저도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구상할 때 이제 뭐 스토리와 무관하게 내 소설 속 인물이 이번 소설에는 어디서 웃을까? 어떤 장면을 통해 웃게 될까라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서로 농담을 하다 한바탕 웃고 헤어져서 각자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의 그 장면들이 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장면에 좀 끌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농담을 잘하는 어른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농담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좀 근사한 어른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 어떤 타이밍이 잘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만 어떤 타이밍이 잘못 들어가면 진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타이밍에 남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설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 좀 그런 장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50이 넘으면 귀여운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리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국 문학은 되게 좋은 작품 많은데 좀 귀엽고 철없는 노인들이 나오는 소설은 별로 없었어요. 좀 다들 진지하고 좀 어른 같은 그런 노인들만 나왔는데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진지한 어른으로 늙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무조건 귀여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소설을 나중에 50이 넘으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특히 단편 쓸 때 좀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첫 문장만 쓰고 그냥 뭐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이 나면 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제가 쓰는 문장의 속도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사고의 속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50이 안 됐지만 노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있는 노인들과 그 다음에 좀 행동은 굼뜨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노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을 문장으로 다시 어떻게 켜켜이
밝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조금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이제 좀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좀 몇 년 전에 제 첫 장편인 구경꾼들이 멕시코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나 이제 늘의 뭐 선후배 작가들의 그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 아 이런 소설들은 어느 나라어로 번역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좀 이 소설 너무 좋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소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한였고 다음에는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책이 나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 소설을 읽은 해외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건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읽힐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문장의 리듬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리듬으로 읽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읽고 자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고요. 제가 읽은 이 한국 문학에 이제 20대가 되면서 읽었던 수많은 외국 문학이 이제 위에 같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었죠. 아직 못 읽은 많은 나라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읽고 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와 또 동시에 이 좋은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나라의 그 서점에 외국 서적 코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떻게 보면 외국 문학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그 일부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면 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해중압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3: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Terracol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0: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진짜요? 네.
2: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네.
1: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2: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1: 수지 스타일.
2: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진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2: 그럼 너무 기대돼요. 뭔가
1: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2: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쫙 발라놓고.
2: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와,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2: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2: 아, 그 그룹 때부터? 몇 년 된 거? 7년?
1: 미스 A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2: 10년?
1: 아니,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2: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2: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2: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2: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2: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2: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2: 진짜 오늘은 피카소.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2: 그럼 오는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4: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아, 맞네요.
4: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2: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3: Yes.
2: 짜잔!
3: 와우.
2: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clean.
2: 완전 클린걸이에요.
4: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2: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4: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2: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4: 아,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2: 채도가 낮아.
4: 이게 약간 힘이 없는
2: 색깔?
4: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2: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4: 한 가닥을 올려볼까?
2: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지
4: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2: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4: 아,
3: 저거 무서워요.
2: 쌤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불 없이는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2: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4: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2: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4: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2: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4: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2: 아, 한 올 한 올 이렇게.
4: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2: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4: 뭐예요?
3: 저는 ISFJ.
2: 아니었구나.
3: 네.
4: 우리 엄마인데? ISFJ.
2: ISFJ?
4: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2: 저도 좋아해요, 저도.
4: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2: 있어요. 저 ESFJ.
4: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2: 아, 근데.
4: 아, 저 그렇게.
2: 여기 있으니까.
4: 맞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2: 우리나라.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4: 맞아요.
2: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3: 아니에요. 이거 너 K뷰티.
2: K뷰티.
4: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2: 이 친구는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4: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2: 블러셔는
4: 약간 좀 또?
2: 미지근한 거 같아요.
4: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2: 크림 블러셔.
4: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2: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4: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이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2: 이거 시작한 지 92분.
4: 92분이 됐어?
2: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다섯 번. 5단계째.
4: 5단계째.
2: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3: I'm curious about it.
2: 하실래요? 죄송. 너무 예쁘죠?
3: I look so different.
4: 좋아요,
2: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3: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2: 근데 너무
3: But it looks really good.
1: 땡큐.
2: 자연스러워. 응, 너무 예뻐요.
4: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1: 마음에 아쉽다.
4: 아, 감사합니다.

0: 귀엽다. 아, 둘이 너무 잘 보셨어.
1: 크스 입어.
2: 크스 입어?
3: 예뻐요.
1: 예뻐요.
0: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 살짝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4: 나 어,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시작. 잠깐만요.
0: 간다,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너무 사라졌다. 어, 사랑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시적인 손가락! 손가락!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손가락!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o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1: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이제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0: Since the Goryeo period, So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At the nearby Oryongmyo Shrine, people prayed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trading ship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ing underwater heritage excavations in this area since 2021, and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found so far. Today, the press is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of the underwater heritage investigation. As most of the work takes place underwater, the excavation process involves many hurdles.
1: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도 못 들어가거든요. 또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0: The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the ship's oar was also found.
2: 손으로 이게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무거워서 무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성구력을 좀 맞춰가지고.
0: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o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되려면 되지.
0: 그럼 내서.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5킬로.
3: 넓은 데 있다가 좀 좁은 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4: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음이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1: 확실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0: 풋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능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날 이제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다리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다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다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다리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존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겁니다.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방송을 전달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 아랫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 안수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문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ch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ch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ch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ch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 금자, 있을 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1: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 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aech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0: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1: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ch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ch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그 대가 군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대가야의 구성의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불펴고 남은 그 흔적들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신 서초추설을 해드립니다. 여기 안반쪽 뜯긴 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초층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궁성지에 그런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굴 성과가 워낙 이제 대가의 공성의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 이어서 추가적인 발굴 조사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응원 소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땅이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예,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됐죠. 네.
2: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3: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2: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1: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2: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2: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2: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2: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뭘 써요?
2: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2: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2: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2: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2: 가볼까요?
1: Let's go.
2: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렛츠고!
1: 렛츠고.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았어요?
1: 무슨 바로 지금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1: 아리가토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 봐.
1: 있나 봐. 아리가토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2: 僕の
0: はい.
2: favorite item?
0: はい.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예. Is it Korean item or?
4: 일본. 뭐 케이비티
1: 닦아.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5: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다 싼 것만. 케이비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 G.
0: 와 이거다. 닥터 G.
1: 닥터 G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 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5: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T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6: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6: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6: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7: Sure. I live in Los Angeles.
6: Los Angeles. For how long?
7: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6: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7: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6: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7: Absolutely.
6: Oh, really?
7: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6: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7: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6: Okay.
7: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게 어디 다니시나요?
7: Yeah. Travel?
1: Yeah. Yeah.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7: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oh, face mask. Mask. To moisturize.
6: For so long in the airplane.
7: On the flight.
6: Yeah, on the flight.
7: I have it, yeah.
1: 마스크 팩.
6: 어, 마스크 팩을 이제.
7: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쓰고.
6: 오! 오!
1: 완전 K
6: 루틴.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6: 고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고고. 좋아요.
6: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8: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세요?
8: 구미.
1: 구미.
6: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8: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6: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8: 네.
6: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8: 어,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6: 네이밍 쿠션?
8: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6: 어? 지금 챙겨놓은 건? 네.
8: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6: 아, 응.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8: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8: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8: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네.
6: 이쁘다.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6: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8: 네, 여행 좋아해요.
6: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8: 네. 네.
1: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8: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8: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6: 네.
8: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8: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8: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8: 쿠션. 뭐,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겠습니다.
8: 입술은 깨물면 또 혈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6: 아. 네.
1: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6: 네.
1: 그렇죠?
6: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6: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6: 아, 사진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6: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6: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오, 오, 오,
1: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You see Seoul Beach in Manhattan.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아, 야.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여, 어,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네, 네.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2: 와우!
0: 장난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뷰티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오!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모르실밖에 없네.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저희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여,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야!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제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죠.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

0: 하는데. 아, 많이 나오네. 어.
1: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나왔어, 아직 나왔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2: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2: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2: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2: 네.
0: 궁금한데,
2: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쵸.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그치.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오~
1: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1: 아,
0: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2: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왜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의 첫 번째 무대는 영혼을 다해 사자놀이를 하는 죽자사자의 함경도 사자놀이였습니다. 사자놀이는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첫 번째 무대를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이렇게 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우리의 전통 연희를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연희패들과 함께하는 청복 젊은 연희. 이첫 번째 팀은 전통 연희 다음입니다. 전통 연희 다음은 제담으로 소통하고 음악으로 위로하고 또 놀이로 즐거움과 흥을 전하는 팀이고요.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땅에서 줄을 타는 땅줄 놀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타는 줄이라. 이게 과연 어떤 무대일지 기대가 됩니다. 전통 연희 다음에 땅줄놀이 함께 감상하시죠.

0: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따, 사람 한번 참 많이도 모였네 그려. 여보게, 오늘 그 서울 한복판 너른마당에서 국악 콘서트 판이라는 이름으로 신명나는 잔치가 한판 벌어진다 해가지고 내가 그 불언천리하고 찾아와봤는데 과연 허는 아니로구나. 어떻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근데 어째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네.
1: 뭐시 또?
0: 아니 내가 올라올 때는 분명 죽을똥 싸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꼭 땅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아.
1: 아이 양반아, 기분 탓이여 기분.
0: 아 그래?
1: 아 그렇지.
0: 아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왕지사 내가 이렇게 줄 위에 올라섰으니 내가 잘하는 줄타기 재주나 한번 선보이려고 하는데.
1: 아 그렇지.
0: 어떤 재주를 선보일 건고? 아니
1: 아니
0: 밤만 되면 우리 만화님이 으들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밤마시를 다니는지 꼭 이렇게 다니는 것이랴. 때려라.

아이고 창피해라. 자, 이번에 선보일 재주는 내가 저기 저 하늘이로 날아올랐다가 줄 위에 내려앉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줄 위에 내려앉는 그런 재주를 선보이려고 하는디 이것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덩! 쿵! 한자!

야, 이 녀석아, 줄 똑바로 잡아. 하마터면 저 땅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자, 이번에 선불 제주는 어떤 제주인고 하니? 그 보통 사람은 땅 위에서도 넘기 힘들다는 제주를 내가 이 줄 위에서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볼 수 있는 제주가 아니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잘 한번 보시오. 자, 때려라.

0: 어떻게 나 안 떨어지고 잘했냐? 잘했어?
1: 잘했다 잘했어.
0: 아 그래 그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이렇게 줄타기 재주를 한번 선보여 봤는데 여러분들 그 인생이란 것도 이 줄타기랑 똑같아서 저기 저 밑에서 올려다보면 천리가 지척이요 지척이 천리인 줄로만 알았겠지만 눈 딱 감고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걱정이나 개념치 마시고 이 인생이라는 줄 위에서 저기 저 하늘 위로 높게 비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국악 콘서트 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몸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소원 성취 가득 가득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때려라.

땅 위에서 타는 줄은 또 색다른 느낌의 그런 재미가 있네요. 땅줄놀이 만나보셨습니다. 줄을 타는 사람을 줄꾼이라고 하고요. 또이 줄꾼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제담이라고 합니다. 제담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전통 연희 탈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풍자와 해학의 종합예술인 탈춤이 최근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탈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공연 예술이죠. 음악, 춤, 그리고 연극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탈을 만드는 장인의 예술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평등을 강조하는 주제가 오늘날에도 통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전승자들이 있고 또 대중들도 탈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승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는데요. 이런 탈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젊은 탈꾼들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인 집단 무탈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야, 이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라는 인간은 소시적부터 이 풍류정이란 풍류정은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또 재미있어 보이는 풍류정은 처음 보는구나. 어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오호, 이제야 알겠다. 자세히 살펴보니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해만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경이,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있긴 해요. 제가 대양오징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0: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 동굴. 와, 석회암 동굴은 엄청 많아. 용암 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거,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어,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그,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어. 많이 써니까. 1년 맛을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떼.
1: 실개떼.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이것도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가,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수면서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촤악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0: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겼대.
1: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0: 쫄쫄이 미역.
1: 쫄쫄이 미역.
0: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어. 그 해녀들 한참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1: 다 매달렸지.
0: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1: 있고.
0: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1: 두 분 또 있고.
0: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1: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0: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1: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0: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1: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0: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1: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0: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1: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0: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1: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없어.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그렇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You know, there's an idiom that comes to mind in weathers like this. It's called ear tear. Do you know about that?
1: 아, 알죠, 알죠. 이 더울수록 약간 뜨거운 음식으로 맞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Exactly. Our global fans might be thinking, why eat hot food when it's already hot? It might seem strange to them.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 먹고 나면은 은근 땀도 쫙 빠지고 몸이 한결 또 개운해진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0: Yes, that's very true. So with that in mind, instead of hot food today, how about we beat the heat with performances that set our hearts on fire?
1: 좋습니다. 뜨거운 이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두 팀인데요. 한 팀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So don't you think in weathers like this, going to work or going to school feel like a battle?
1: 아 맞습니다. 이거지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쵸?
0: That's right. That's why every morning I always listen to a commute song that gives me an energy boost.
1: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첫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자주 듣는 출근송은 어떤 송입니까?
0: 저는 크래비티의 다이빙을 많이 들으면.
1: 오, 다이빙. 또 지금 yes. 같은 여름에 찰떡이죠.
0: 물론이죠. What about you, 원진?
1: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복숭아니까 이 저스틴 비버의 One Less Lonely Girl 많이 듣습니다.
0: 저는 Peaches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1: Peaches 말고요.
0: Yes.
1: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출근할 때부터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0: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I highly recommend our next performance. For your commute playlist too.
1: 저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Yep.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형형형형 그 있잖아요 그
1: What is it?
0: 아니야.
2: Bruh.
3: You know Koreans hate it when someone stops talking halfway through.
0: Okay.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2: 뭔데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톡톡 코리아 이곡 이렇게 완전 빠졌어요.
3: 아, 네? You've been the global content competition Talk Talk Korea?
0: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K-culture 모먼트를 영상, 사진, 그림, 글 등등 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That sounds great. Everyone, it is open until September 28th. So check out the captions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0: 네, 여러분의 멋진 작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Fighting! All righ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and head straight to our next performance.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Always serving stunning visuals. Give it up for Artemis. Welcome.
0: Wow. 좋습니다.
1: Welcome, Artemis. Nice to meet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Born Stunne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Hyper Ego라는 앨범은요, 새로운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네,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오, 좋습니다.
4: 맞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1: Wow,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nd it was a total visual shock. From the visuals to the music and choreography, everything was so unique.
0: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쵸?
1: That's right.
0: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오, 네, 좋습니다. 포인트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특한데요. 이게 희진이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5: 네, 좋습니다.
4: 트라우마 스위치하고 바로 밀어서 이렇게 막 하시면 됩니다.
0: 안 그래도 오. 이 부분이 네. 좌뇌 우뇌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5: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4: 네, 여러분도 하세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네,
0: 좋습니다. Alright. 자리로 와주시고요.
4: 와우,
5: 기대됩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뮤직 큐.

0: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확실히 이 안무 동작이 굉장히 헷갈렸네요. 그렇죠?
3: 네, 매력적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4: That's right.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5: Hello.
6: Hello.
5: Hi, Artemis.
4: Hi ther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Artemis. I'm Marcelia from Los Angeles. I actually got to see you recently at the pre-listening party, so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4: All right. LA에서 온 Marcelia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to show Artemis today.
5: Yes, I saw my outfit after the students were in their uniform before the club scene in the Born Center music video, but I added my own twist with glittery makeup and for a more mature club-inspired look. Oh. I even got this white angel wings to bring
0: so
5: the whole
0: cute.
5: Look together. Thank you.
2: 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또 굉장히 이 스쿨 룩, 그쵸? 교복이랑 이렇게 또 날개랑 또 메이크업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6: 저희 팬분들이 진짜 저 날개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나와주셔서

0: 너무 예쁘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2: 완전 완전.
1: 아, 너무 좋습니다.
0: Good. I love you.
2: Good makeup.
0: I love you more.
1: All right, Arcella. We heard you prepare lots of questions for Artemis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Okay. Kim Liv, we heard your personal color analysis had some surprising results. Has it changed the way you approach your makeup or styling?
1: 네, 김립 씨 최근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거든요. 그 후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2: 네, 제가 이제 봄웜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회색을 좋아하는데 회색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 오 마이 갓.
2: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뭔가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죠?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So she trie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she really loved to wear gray, but because her personal color analysis came out to be spring warm light, so they told her to not wear gray, to stay away from it. So yeah, she's kind of bummed out about it, but she'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5: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hair, makeup, and styling?
1: 네, 오늘 헤메코의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5: 어떤 부분일까요?
2: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교복 아웃핏을 굉장히 어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yes. 맞아요.
1: The outfit that they wore for the music video is very charming. So she's very happy she gets to wear today on Simply K-pop.
5: All right, then next question, please.
3: When it comes to makeup and fashion,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nsider?
1: 네,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저는 요즘에 렌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오늘도 되게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멤버들도 오늘 그린, 그리고 퍼플,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색깔을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1: Yes, so I assume for Jinso it would be the makeup because she and her members wore a lot of pretty colored lenses today.
5: 또 계실까요?
4: 저는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금 아침이라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2: 네,
4: 한국명을 말씀할 수가 네. 없어서요.
2: 네. 네,
4: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1: Yeah, so she thinks the hairstyling is very important. That's why she invested it in a very high-tech and expensive hair dryer.
0: Yes.
1: All right.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3: Have the other members besides Kim Lip also had a personal color analysis? If so, what were your results? If not, what colors do you think suit you best?
1: 네, 김립 씨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받으셨다면 어떤 타입이었는지 아직이라면 평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오.
4: 저 옛날에 해봤는데 네. 여름 쿨
1: Summer cool. Yeah, yeah, yeah.
4: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 전 사실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든 팬분들과 지인분들과 멤버들까지 다 겨울 쿨톤이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5: 그래서,
2: 네, 상징색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 오, 좋습니다.
1: She likes blue. And it suits her very well.
5: Then, last question, please.
3: Yes, I always get so excited whenever Artemis performs on music shows. Could you all show us your favorite ending poses together?
5: 그렇다면 우리 Artemis 분들 다 같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4: 좋습니다.
5: 자, 그렇다면 뮤직 큐! 나이스! 오케이! 고! 좋습니다. 아하! Alright! Let's go!
4: 귀엽다!
1: Nice. All right, all right. Wow. Woo-hoo. Yeah, give it up. Give it up for the girls. That was amazing. Arcelia, were you satisfied?
3: Yes, thank you so much. I had so much fun today.
1: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do you want to say a final few words for the members?
3: I love you, Artemis. I hope you know Uri all over the world love you so much. See you in October when you come back to Los Angeles. Bye.
0: Los Angeles.
4: See you.
0: Okay, see ya.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Arcelia. It is now time to see Artemis perform their new track. Jinseo,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your global fans?
2: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our comeback. And please look forward to today's performance. Yeah.
1: All right,
2: love
1: all right.
2: you, Uri. Bye-bye.
1: Thank you, thank you. Okay, Artemis will show us a whole new aesthetic once again with their performance of Born Stunne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5: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0: 네!
5: 자, 그렇다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0: 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빵.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Earlier we saw that Korea has some amazing smart buildings, but I wonder if we also possess those ones that generate their own energy, right?
1: Yeah, self-sufficient buildings. I heard we do have those energy self-sufficient buildings here in Korea, and they're already attracting attention on a global scale. Do you want to go check it out?
0: Let's go.
1: Okay.
0: One, two, three.
2: Five in action.
3: From buildings that consume energy to buildings that generate their own power. A company researching sustainable green building technologies. This is EnergyX's headquarters, the DY building. In February 2025, it became the first building to earn South Korea's Zero Energy Building Plus national certification, the world's first certification system of its kind. With an energy self-sufficiency rate of an impressive 129.59%, it is being recognized for setting a new global benchmark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4: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제도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한 인증받은 건물들 중에서 에너지 자립률 관점에서 100%가 넘는 건물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120%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등급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사례고요. 상업용으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건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3: In addition to conventional rooftop solar panels, the building also incorporates the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EnergyX system, which turns the exterior walls into power generating surfaces while fully preserving the building's design and insulation performance. By combining exterior materials and solar panels into a single system, it maximizes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n limited urban spaces.
4: 가장 어려운 점은 설계사나 건축주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일반 태양광이 받쳐주지 못할 때 혹은 친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외장이 갖춰야 할 내구성과 또 친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을 디자인적인 측면에 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The building's distinctive exterior is also designed to maximize energy efficiency. It features a wind tunnel that allows air to flow through the upper section of the building. This airflow cools the panels to improv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while also reducing cooling energy consumption by blocking heat from entering the building. Improving power generation efficiency is only part of the equation. Just as important is how intelligently the energy produced is managed. The AI software EnergyX Zero analyzes and controls high-efficiency energy systems in real time. This technology is not limited to newly constructed buildings. Remodeling technologies are also evolving to upgrade existing buildings into plus energy buildings by improving their energy performance.
4: 기축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적 한계, 기술적 한계들이 있어서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탄소 배출이 또 얼마나 저감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그런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제도적으로 수요가 올라왔을 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3: The government is also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for expanding zero energy buildings. The budget for green remodeling support has increased more than fivefold, and zero energy certification is now mandatory for apartment complexes with 30 or more units.
4: 건물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거나 또 에너지 최적화를 하는 요소들이 아직은 여전히 생소한 영역들이 있지만 점차 전기와 통신처럼 건물에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그런 건물들은 마치 나무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듯이 그러한 나무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건물들이 대단히 많아졌을 때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건물들 또 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From buildings that simply consume electricity to buildings that generate it and are drawing global attention, this technology, proven in South Korea, is now moving toward becoming a new standard for buildings around the world.
1: Impressive. The sufficiency rate is not just 100%, it stands over 100%, meaning there's surplus energy for later, or they can send it back to the grid, right?
0: That's amazing.
1: And what I'm also impressed about is that it doesn't ruin the aesthetics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작품이 바뀌는 건 뭐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뭐 늘 똑같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두세 편을 쓰다가 좀 멈춰서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을 몇 편 쓴 다음에 멈추어서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좀 뒤늦게 인식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세 개로 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는 나, 쓰는 나, 읽는 나라는 건데 이걸 3등분을 잘해야 된다고 늘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나하고 읽는 나가 나도 모르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쓰고 난 후에 뒤돌아서 사는 나와 쓰는, 읽는 나가 어떻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를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뒤늦게 좀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스타트와 지금 비교해보면 저도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구상할 때 이제 뭐 스토리와 무관하게 내 소설 속 인물이 이번 소설에는 어디서 웃을까? 어떤 장면을 통해 웃게 될까라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서로 농담을 하다 한바탕 웃고 헤어져서 각자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의 그 장면들이 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장면에 좀 끌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농담을 잘하는 어른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농담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좀 근사한 어른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 어떤 타이밍이 잘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만 어떤 타이밍이 잘못 들어가면 진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타이밍에 남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설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 좀 그런 장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50이 넘으면 귀여운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리라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국 문학은 되게 좋은 작품은 많은데 좀 귀엽고 철없는 노인들이 나오는 소설은 별로 없었어요. 좀 다들 진지하고 좀 어른 같은 그런 노인들만 나왔는데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진지한 어른으로 늙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무조건 귀여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소설을 나중에 50이 넘으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특히 단편 쓸 때 좀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첫 문장만 쓰고 그냥 뭐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이 나면 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제가 쓰는 문장의 속도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사고의 속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50이 안 됐지만 노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 있는 노인들과 그 다음에 좀 행동은 굼뜨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노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을 문장으로 다시 어떻게 켜켜이
밝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조금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이제 좀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예. 저는 좀 몇 년 전에 제 첫 장편인 구경꾼들이 멕시코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나 이제 늘의 뭐 선후배 작가들의 그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 아 이런 소설들은 어느 나라어로 번역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좀 이 소설 너무 좋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소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한였고 다음에는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책이 나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 소설을 읽은 해외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건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읽힐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문장의 리듬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리듬으로 읽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읽고 자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고요. 제가 읽은 이 한국 문학에 이제 20대가 되면서 읽었던 수많은 외국 문학이 이제 위에 같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었죠. 아직 못 읽은 많은 나라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읽고 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와 또 동시에 이 좋은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나라의 그 서점에 외국 서적 코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떻게 보면 외국 문학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그 일부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면 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2: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1: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3: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2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해중압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3: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4: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2: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Te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2: 예, 물 그래서 들어올 수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굽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
4: 배
1: 흥
3: 배 흥
1: 배
3: 흥
1: 배 흥 배
3: 다섯
1: 흥 평신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다음에 아흥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좋아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독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3: 좀 내려가지.
4: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5: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2: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3: 있으면 돼.
1: 그렇지.
3: 자 적응돼.
1: 흥
2: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3: 어, 네,
4: 네, 알겠습니다. 네,
1: 원래
3: 그건 뭐 제사 때 또
1: 날 때 세 번 이제.
3: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6: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7: 자, 하나, 둘, 셋. 용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지금
2: 여기 오구굿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굿 이런 거
4: 대나무
2: 예. 네, 그거 봤거든요.
3: 예.
2: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3: 아, 저 굿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염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2: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굿 있잖아요.
3: 예, 예.
2: 그거 어떤 거죠?
3: 동해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굿이라야.
2: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3: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부 끝끝 대진 거진 곳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지 이제 별신 굿을 해요.
4: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3: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2: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3: 예.
2: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3: 예.
2: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3: 예.
2: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3: 예.
2: 예.
3: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4: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3: 예, 굿이 너무 좋아서.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 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0: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1: strong ocean
0: waves
1: and, stuff.
0: And currents.
2: Yeah. So, rough waves.
0: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h, just wow.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2: mm-hmm.
0: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mm-hmm.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2: oh, wow.
0: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Mm.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0: yes,
3: drive
0: he says
3: the tides
0: it drives
3: away.
0: It, yeah. it drives away.
3: He's and like,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0: yes.
3: in Asia.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The East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4: 단풍 구경 간다고
1: 그랬잖아요.
5: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yeo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4: 여기 우릉도가 떠 있어요? 진아
0: 저저번지. Oh, it's clear.
4: 고생하셨습니다.
6: 아, 멋있습니다.
4: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1: 네.
4: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6: 동해를 지킨 예, 예.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4: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거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 산을 그려가지고 이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1: 네.
4: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 아.
4: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4: 예.
0: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0: 예.
4: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0: 예.
4: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0: 그렇죠.
4: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크거든요.
0: 네. 올라가면
4: 저 올라가면은 이제
0: 메인
4: 이 지역을 어.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0: 어. 가볼까요?
4: 그 비석을 네.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0: 이야.
5: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4: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0: 네, 그렇죠.
4: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0: 들어가봐도 돼요?
4: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0: 안 들어가요? 이렇게
7: 들어갈 수 있어요?
0: 들어갈 수 있어요.
1: 열쇠 뭐
7: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0: 1006
4: 옛날에.
5: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0: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5: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0: 제출하는 거.
4: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이 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0: 재앙이죠.
4: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0: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4: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5: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7: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4: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시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0: 네.
4: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0: 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2: 예. 그 증명한 거예요.
4: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0: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네. 저는
6: 티처.
7: 반갑습니다.
5: 네. 네, 강화남의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7: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5: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0: 장 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eol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5: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0: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5: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5: 예, 여기서
1: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5: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1: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7: 세이닝.
5: 예, 노를 젓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젓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0: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5: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7: 그거는 저희가 장봉사를 하고
1: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예.
0: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A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Five.
2: Yes. Oh.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오늘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렇죠.
4: 새벽에 잡아온
2: 거.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네. 자연건조 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5: 먹어. 여기 친구.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6: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and you?
8: Well, it's cool.
9: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10: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1: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0: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0: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쉽게 네. 말하면 우릉도우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2: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0: 네.
2: 그 언제 보여요?
0: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0: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3: 네, 네, 네
0: 감사합니다. 네.
4: 네.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5: 세종실록 진리시. It's you know it's
6: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5: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7: Really?
5: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4: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three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한가.
1: 이거 할머니 알아서
0: 네.
2: 한번 열어보세요.
3: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0: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아. 이게 예쁠 것 같아요.
2: 그 아유 민요.
0: 네.
4: 아우 잘 어울리신데.
2: 네. 아이고.
5: 할머니 많이 춥죠?
6: 추워?
0: 추. 할머니.
5: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6: 추워?
0: 네.
6: 아, 안 추워.
0: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안 추우세요.
2: 아,
0: 네.
2: 그러시구나.
6: 안
0: 따뜻해요?
6: 좋아. 좋아.
0: 좋아요. 아, 좋아요.
5: 우리 먼저 갈게요.
0: 네, 피곤하시니까.
5: 아니요, 여기 있어요.
2: 네. 있어요. 네, 계세요. 아니, 여기 계세요.
0: 여기 계세요.
2: 네, 할머니.
6: 언제 가요?
2: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6: 감사해요.
2: 네, 우리
5: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0: 또 보러 올게요, 할머니.
6: 네. 뭐 줄 것도 없고.
0: 아,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0: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6: 말 다 한다.
0: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2: 네.
5: 할머니.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0: 갑시다.
7: 가다.
0: 예.
4: 할머니.
7: 같이 나가래.
2: 아.
4: 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요.
6: 어?
4: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6: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다.
4: 네.
6: 지민은.
4: 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6: 한국 사람.
4: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여기 다시 와서 요리 해드릴게요.
6: 아, 우리 한국이구나.
4: 네.
6: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하고 말도 잘한대.
4: 나중에 꼭 요리 해.
3: Dario's half Korean, and he's very attached to his maternal grandmother. Does he see a resemblance between his granny and grandmother Kim Hwasun? He had a tough time saying goodbye to her.
8: If I come to Ulleung-do again, I'm sure I should visit her. And I hope she will be healthy and still healthy at this time. Who knows?
3: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is on a mission to fully comprehend and see the beauty of the East Sea. They're on a 10-day journey from Yangyang in Gangwon-do to the beautiful port city of Busan. The five guys are on a quest to unveil the hidden stories of the East Sea. The East Sea is alive in Korean history and in the lives of the Koreans. The members of the East Sea Expedition are enjoying a meaningful trip in the East Sea and is learning more about this region. The guys started off at the Daepunghon in Uljin and have now arrived on Ulleung-do. What's in store for them in the near future?
9: This is how we need to get the doctor.
2: Yeah. We'll make it.
10: It's been a long time.
4: Yeah.
3: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막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You know, there's an idiom that comes to mind in weathers like this. It's called 이열치열. Do you know about that?
1: 아, 알죠, 알죠. 이 더울수록 약간 뜨거운 음식으로 맞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Exactly. Our global fans might be thinking, why eat hot food when it's already hot? It might seem strange to them.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 먹고 나면은 은근 땀도 쫙 빠지고 몸이 한결 또 개운해진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0: Yes, that's very true. So with that in mind, instead of hot food today, how about we beat the heat with performances that set our hearts on fire?
1: 좋습니다. 뜨거운 이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두 팀인데요. 한 팀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So don't you think in weathers like this, going to work or going to school feel like a battle?
1: 아 맞습니다. 이것이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every morning I always listen to a commute song that gives me an energy boost.
1: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첫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자주 듣는 출근송은 어떤 송입니까?
0: 저는 크래비티의 다이빙을 많이 들으니까.
1: 오, 다이빙. 또 지금 yes. 같은 여름에 찰떡이죠.
0: 물론이죠. What about you, 원진?
1: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복숭아니까 이 저스틴 비버의 One Less Lonely Girl 많이 듣습니다.
0: 저는 피치즈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1: 피치즈 말고요.
0: Yes.
1: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출근할 때부터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0: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I highly recommend our next performance. For your commute playlist too.
1: 저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Yep.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형형형형 그 있잖아요 그
1: What is it?
0: 아 아니야
2: Bruh.
3: you know Koreans hate it when someone stops talking halfway through.
0: 오케이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2: 뭔데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톡톡 코리아 이곡 이렇게 완전 빠졌어요.
3: 아, 네? You mean the global content competition TalkTalk Korea?
0: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K-culture 모먼트를 영상, 사진, 그림, 글 등등 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 That sounds great. Everyone, it is open until September 28th. So check out the captions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0: 네, 여러분의 멋진 작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Fighting! All righ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and head straight to our next performance.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Always serving stunning visuals. Give it up for Artemis. Welcome.
0: Wow. 좋습니다.
1: Welcome, Artemis. Nice to meet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Born Stunne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이번 Hyper Ego라는 앨범은요, 새로운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네, 새로운 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1: Wow,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nd it was a total visual shock. From the visuals to the music and choreography, everything was so unique.
0: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쵸?
1: That's right.
0: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2: 네, 좋습니다. 포인트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특한데요. 이게 희진이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3: 네, 좋습니다.
2: 트라우마 스위치하고 바로 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래도 이 부분이 네. 좌뇌 우뇌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3: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2: 네, 여러분도 하세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Alright. 자리로 와주시고요.
3: 와우. 기대됩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뮤직 큐.

0: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확실히 이 안무 동작이 굉장히 헷갈렸네요. 그렇죠?
3: 네, 매력적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4: That's right.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5: Hello.
6: Hello.
7: Hi, Artemis.
4: Hi there.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7: Hi, Artemis. I'm Marcelia from Los Angeles. I actually got to see you recently at the pre-listening party, so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4: All right. LA에서 온 Marcelia입니다.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to show Artemis today.
7: Yes, I saw my outfit after the students were in their uniform before the club scene in the Born Center music video, but I added my own twist with glittery makeup and for a more mature club-inspired look. Oh. I even got this white angel wings to bring
0: so
7: the whole
0: cute.
7: Look together. Thank you.
2: 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또 굉장히 이 스쿨 룩, 그쵸? 교복이랑 yeah. 이렇게 또 날개랑 또 메이크업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6: 저희 팬분들이 진짜 저 날개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나와주셔서 너무 예쁘고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2: 그러니까요.
0: 완전 완전.
2: 아, 너무 좋습니다.
6: Good. I love you.
0: Good makeup.
7: I love you more.
4: All right, Arcella. We heard you prepare lots of questions for Artemis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7: Okay. Kim Liv, we heard your personal color analysis had some surprising results. Has it changed the way you approach your makeup or styling?
4: 네, 김립 씨 최근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거든요. 그 후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8: 네, 제가 이제 봄웜 라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회색을 좋아하는데 회색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Oh my god.
8: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사실 뭔가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죠?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4: So she trie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because she really loved to wear gray, but because her personal color analysis came out to be spring warm light, so they told her to not wear gray, to stay away from it. So yeah, she's kind of bummed out about it, but she'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2: All right,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7: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s hair, makeup, and styling?
4: 네, 오늘 헤메코의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뭘까요?
2: 어떤 부분일까요?
8: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이 교복 아웃핏을 굉장히 어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6: 아, yes. 맞아요.
4: The outfit that they wore for the music video is very charming. So she's very happy she gets to wear today on Simply K-pop.
2: All right, then next question, please.
7: When it comes to makeup and fashion,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nsider?
4: 네, 메이크업이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8: 저는 요즘에 렌즈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오늘도 되게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멤버들도 오늘 그린, 그리고 퍼플,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색깔을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4: Yes, so I assume for Jinseo it would be the makeup because she and her members wore a lot of pretty colored lenses today.
2: 또 계실까요?
9: 저는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6: 아침이라
9: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6: 네,
9: 한 품명을 말씀할 수가 없어서요.
6: 네. 네. 네,
9: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4: Yeah, so she thinks the hairstyling is very important. That's why she invested it in a very high-tech and expensive hair dryer.
6: Yes.
4: All right.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7: Have the other members besides Kim Liv also had a personal color analysis? If so, what were your results? If not, what colors do you think suit you best?
4: 네, 김립 씨 제외한 다른 멤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셨는지 그리고 받아셨다면 어떤 타입이었는지 아직이라면 평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오,
9: 저 옛날에 해봤는데 네. 여름 쿨.
4: Summer cool. Yeah.
9: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아, 전 사실 퍼스널 컬러를 테스트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든 팬분들과 지인분들과 멤버들까지 다 겨울 쿨톤이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8: 네, 상징색이 파랑색인데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오, 좋습니다.
4: She likes blue and it suits her very well.
2: Then last question, please.
7: Yes, I always get so excited whenever Artemis performs on music shows. Could you all show us your favorite ending poses together?
2: 오, 그렇다면 우리 Artemis 분들 다 같이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9: 좋습니다. 네.
2: 자, 그렇다면 뮤직 큐. 오, 나이스. 오케이. Let's go. 아, 좋습니다. 아하. All right, let's go.
9: 귀엽다.
4: All right. Yeah, give it up for the girls. That was amazing, Arcelia. Were you satisfied?
7: Yes, thank you so much. I had so much fun today.
4: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do you want to say a final few words for the members?
7: I love you, Artemis. I hope you know Uri all over the world love you so much. See you in October when you come back to Los Angeles. Bye.
9: Los Angeles.
6: See you.
9: Okay, see ya.
4: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Arcelia. It is now time to see Artemis perform their new track. Jisoo,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your global fans?
8: Okay.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our comeback, and please look forward to today's performance. Yeah,
4: love you, Uri.
8: Bye.
4: Thank you. Okay, Artemis will show us a whole new aesthetic once again with their performance of Born Stunne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2: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9: 네.
2: 자, 그렇다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Hello. 저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 배우 윤주빈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직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아버지, 3살 아들 영룡이가 83살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하늘나라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골조차 아직 못 찾고 있으니 아버지를 만나 나만 왔다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유골은 대한민국 땅에 꼭 모셔놓고
1: 아버지 유골은 대한민국 땅에 모셔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님도 나라가 있는 줄 아시겠지요. 아버님 계시는 곁으로 갈 때 꼭 그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제로 영장을 받아서 일본 아오모리 해군 시설부에 끌려가시죠. 제가 3살 때입니다. 아버지는 27살일 때, 어머님은 25살이고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르게 됐고 빈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죠. 그때의 기억은 저한테는 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품은 아버지가 쓰시던 소설 책 하나 있죠. 시집이더라고. 그렇게 사진이라도 남겨두셨으면 되는데 사진도 없지. 그 지금 침몰지에 아직 3m의 퇴적물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유골 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유해도 언젠가는 찾아야 됩니다.
2: あとは遺骨ですよね。まだ、東京の祐天寺に、浮島丸の、犠牲者のご遺骨が、200数十体残っていると。80年も経っていまだにそれが日本にあるってこと自体が非常に、この事件を象徴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一切この事件に関して、謝罪であったり補償も日本政府はしてないわけです。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決して過去の問題っていうのは解決をし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

0: 자제 바꿔. 그래서 궁금합니다.
1: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3: 할머니들 오, 이겼습니다. 대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있는데 거의 다 누워가지고 있고 뭐 거동도 못하고 그저 숨만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런 할머니들이 거의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등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계가 아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밤낮으로 빌고 있습니다.
4: 이춘식 어르신의 장남 이창환입니다.
5: 이게 밥만 먹고 이게 월급 봉투란 거 따로 주고죠. 그래서
6: 그런데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정말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라고. 끝까지 내 희생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는 상고 비용은 피고와 부담한다.
6: 오늘은 나에게 가장 기쁘고도 슬픈 날이야. 같이 투쟁했던 친구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아서 동기들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에 대한 좋은 결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아프셔서 선망증까지도 오셨는데 손을 막 일으키면서 막 일으키면서 전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과거 희생됐던 것에 대한 사죄를 받고 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으셨기에 자식으로서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드려야겠다는 뜻에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당당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뜻을 이어 제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로부터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8: 改めて全てを紹介することはしませんが、むしろこれを永遠に記憶して
9: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10: 日本では裁判終わってしまったでしょ。でも韓国で裁判続いて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韓国の裁判の進行、進んでるってことに連携して、日本で三菱あるいは日本製鉄に対してやはり問題を早く解決するように被害者を早く救済する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企業に対してアピールして訴えていく行動をずっと続けているんですよ。 今年は敗戦80年、朝鮮解放80年、 そして日韓国交正常化60年という年です。だから非常にある意味で区切り節目の年ではあります。そういう中で本当に日本政府、韓国政府はですね、被害者をいつまで置き去りにするのかと。
9: 일본을 떠난 우키시마오. 이곳 부산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 부산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잠든 바다, 나 붓기는 깃발, 우키시마오 희생자 넋을 기리며.
8: 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끔 꿈에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이면서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꿈은 막 아버지가 와서 내 자식하고 막 몸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1: 숨은 끊어지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점 전에 완벽한 해결이 돼서 저는 일본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2: 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です。日韓両政府の間ではこう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いていこうってことが近年盛んに言われています。やはりこの、2025年この年にですね、こういう未解決の問題を解決する、そういう年に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3: 저는이번여정을통해서아직도많은분들이과거의상처를안고살아가신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우리가이분들에게더많은관심을갖고일본정부도강제징용자에대한진정한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한강공원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의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에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네. 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아요.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의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

0: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1: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네.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네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0: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기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0: 그렇죠. 일상의 소리.
1: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0: 네, 영광입니다.
1: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0: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1: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0: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1: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리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0: 아, 왜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0: 아, 네.
1: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0: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샜던 그
0: 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1: 아, 그렇습니다.
2: 꿈나무예요?
0: 그러네요.
2: 여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0: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0: 아,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0: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네.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0: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1: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0: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0: 우와! 우와!
1: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 회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1: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0: 오셨네. 오,
2: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4: Where are you from?
5: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1: Je parle français un peu.
0: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4: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6: 다 잘했어요.
0: 자, 잘했어요.
4: Merci beaucoup. Merci.
0: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7: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4: Jennie.
0: Yeah.
4: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4: 좋다.
0: 이런 종이가 있어요.
4: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0: 봄 브라이트인데요.
4: 봄 브라이트.
0: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4: 어, 다음 거.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름.
0: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긴
4: 해요.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가을 뮤트.
4: 겨울.
0: 겨울 다크.
4: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0: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가을, 생각? 그...
0: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0: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2: Oh, so fresh.
0: So fresh!
1: Yeah. 밥을...
0: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저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0: 어떻게
1: 이제 6회차잖아요. 옆에서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발라주시거든요. 네.
0: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아...
0: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0: 제일 어두운 거?
1: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0: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0: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3: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2: I learned a lot today.
0: 어, 이게 맞다. 네. 어,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렇게.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0: 이마를? 네.
1: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여서.
0: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네. 커버해 보려고요.
1: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2: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1: Busan.
2: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1: 부산은 국밥이죠.
0: 네. 진짜 한국이 낫다. 어,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1: 네.
0: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네, 네,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네, 네.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0: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네. 파우더.
0: 파우더.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0: 와, 선생님이 골라줘야지.
1: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이거 알게?
0: 예스! 너무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2: You need to teach me.
0: Okay?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1: 네.
0: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1: 아이. 이런 거 좋을
0: 오케이,
1: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다, 좋다,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0: 그죠. 블렌딩이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0: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0: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1: 아~
0: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1: 아~
0: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0: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요.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0: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2: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0: Yeah,
2: I have to take pictures.
0: Yeah, yeah. No,
2: yeah.
0: Clubbing. Go clubbing.
2: Clubbing.
0: Go clubbing.
2: And dance like Jenny.
1: Jenny, Jenny.
2: Let's go.
1: Let's go.
2: You wanna go? Okay.
0: 이태원.
1: Jenny, Jenny,
2: Jenny.
0: 클럽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 라인을

0: 그려야겠네요.
1: 제니님 하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캐치한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오, 선생님?
2: 네네네. 예뻐요. 네.
0: 윙클?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여기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1: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2: 저 니스?
3: 니스,
4: the beach, right?
2: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4: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0: Oh.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1: 와인 진짜 좋아하시는 거.
0: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4: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0: Where?
4: Lorraine, next to Alsace.
0: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Yeah. Alsace wine.
4: I've been there once.
0: Where? Alsace.
4: Strasbourg.
0: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4: 오케닉스포?
1: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4: I only remember the taste. Yeah, of Alsace.
5: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0: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이제부터 다 정해 주세요.
1: 네.
0: 자, 어떤 느낌이냐면 네.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6: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0: 뭉쳐가지고 쫑쫑쫑.
1: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빗어서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0: 브로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1: 네? 브로젤을 어떻게 만들죠?
0: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1: 네?
0: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1: 어떻게 될까? 그거를...
0: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1: 오!
0: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1: 네.
0: 투명한 약간 고정.
5: 와우.
0: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1: 네,
0: 딱이다.
4: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ipe, you know, like a handmade. 네,
0: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Korean recipe for my grandma.
1: 이네요.
0: 확신해.
1: 맞네요.
0: 진짜 이제 점 찍게.
1: 네, 아, 점 중요하죠.
0: 약간 여기다?
1: 이렇게. 네, 살짝 보이는 쪽에. 네.
0: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1: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0: 외국인?
1: 네, 외국 언니?
0: 외국인?
1: 이 컬러?
0: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어, 너무 기대가 돼요.
1: 쭉쭉쭉.
0: 완성!
1: 제니님?
0: 와! 와!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1: 네, 완전 입꼬리예요.
4: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0: Oh, you look gorgeous.
1: Really? Look here, look here.
0: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언니. 네.
1: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2: 렛츠고. 네.
1: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한옥, 네. 한옥인데.
2: 오, 예뻐요. 여기.
1: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들어가자. 재밌겠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자,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4: 리치맨.
3: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0: 사랑?
1: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타주에 남자가 없다.
2: 어?
1: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흔히 또 큰데라. 불쌍하다.
3: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Hyunjin Chance.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3: 이렇게 된다고?
2: 와. 와, 이거 엄청 커.
3: 와. 움직여.
2: 뚝딱.
4: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이야, 너무 맛있어.
3: 아, 맛있다.
4: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3: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4: 너무 멋있는데? 와. 목포의 또 다른 섬.
3: 다시 왔습니다.
4: 고화도야, 고화도.
3: 바다가 보이는 산책물 처음인 것 같아요.
4: 이순신 장군께서 이 고화도로 오셔가지고 106일 동안 머무세요. 용섬으로도 불린 고화도, 그 용섬의 머리 부분 쪽으로 거의 왔고
3: 용이 있네 지금.